뿌리면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냄새를 무엇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 그 냄새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가 없어서 고민하던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침 앞집에 새로 오는 이사오는 가정이 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 이사오는 가정을 전도하기를 결심하고 이사오는 날 따끈한 커피 그리고 빵을 사서 들고 찾아가서 저는 뒷집에 사는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오늘 여기 먹을 것을 조금 준비해서 왔습니다. 방금 이사를 오셨으므로 불편한 것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음식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학교는 어디에 있고 놀이터는 어디에 있고 또 주부에게는 시장, 식료품 가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알려주고 권사님은 그분을 만나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저 환하고 밝은 얼굴로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더니 한 달 후에 그 가족이 자기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권사님의 생활 속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권사님을 본받고 싶어서 저도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우리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닌다고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39장 38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는 향기가 물씬물씬 올라오는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향기나는 제사장,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향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포도원에는 포도꽃 향기가 있고 나무에는 나무향 또 포도열매는 열매의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리향이라는 나무를 그 꽃이 피면은 향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 향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천리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향기보다도 사람의 향기가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격 속에서 신앙 속에 생활 속에 말 속에 풍겨나는 그 향기가 있는 겁니다. 내면의 상처가 변해서 향기가 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멋이 있고 아름답고 진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원의 향기처럼 될 수 있을까? 산에 가서 더덕을 캐는 사람들은 더덕 줄기를 턱 건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더덕을 쉽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내 모대로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그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가면은 온천이 유명한데 온천 중에도 히노키탕이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듣습니다. 히노키탕이란 오래된 편백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편백나무는 방충효과, 향균작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썩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 튼튼하고 온천효과가 특별하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편백나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향기 때문에 더욱 그 히노키탕이 인기가 있다 그럽니다. 요즘은 우리가 웰빙 시대가 돼서 천년향, 이 천년향기를 우리가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로마 세라픽 혹은 허브 세라픽이라고 해서 허브의 독특한 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치료에도 사용하는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허브 농장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향기 나는 향초 나무를 키워서 어떤 방에는 장미꽃을 말려서 그걸로 장미 향이 진동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몇 시간 있다가 보면 저절로 우리 몸이 치료되는 효과, 이런 것도 우리가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허브 향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향재료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향수도 좋은 향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상쾌한 기분을 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연 속에서 좋은 향기를 가진 나무도 많고 풀이나 꽃들도 향기가 좋은 그런 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향기 중에 최고의 향은 사람이 풍기는 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꽃보다 남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세상에는 꽃향기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14절에 바위 틈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은 비둘기의 둥지, 비둘기의 보금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바위 틈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한 안식을 얻을 것이고 안정감을 누릴 때 네 얼굴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정말 예수로 무르익은, 신앙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살펴보면 뭔가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얼굴이 밝고 편안해 보이고 더 젊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람은 소속감, 신분,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가대원이 되는 거예요. 유니폼, 가운, 그게 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여성도 몸빼이를 입혀놓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남자들은요, 젊은 남자들은 예비군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경찰관도 정복을 입혀놓으면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신분, 소속, 직분, 패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향기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 대해 항복을 하고 그런 정말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 항복하는 경험이 있고 그런 정말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향기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비로소 향기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드디어 주님이 받아서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바라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 대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향기로울 수 없지만 향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다. 바닷물 속에 염분이 불과한 그저 3% 정도만 있어도 바닷물이 절대로 썩지 않고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3%만 있어도 예수 맛이 3% 정도만 있어도 세상의 맛을 드러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 꽃은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받을수록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게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중에도 향기를 바라고 상처를 입고 오히려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참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덧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죽의 절교는 음동설안에 가야만 빛이 나듯이 참 신앙은 고난을 거치면서 오히려 향기를 뿜어내고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대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내듯이 도끼로 향나무를 찍으면 여러분 향나무에서 계속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고난,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시험이 올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진하게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내 양떼를 먹이는구나. 남자들의 아름다움은 일할 때 정말 온몸에 땀을 흠뻑 땀 냄새를 풍길 때 그때 오히려 남자들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땀 흘리고 일할 때가 가장 건강미가 있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일을 멋지게 잘 해내는 것이 남자의 멋이고 땀 냄새가 배어 있을 때 그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고 남자의 향기는 바로 그런 때에 나타나는 덜에서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지키고 양떼를 먹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있을 때가 그때가 다윗이 가장 멋이 있을 때였어요. 일하는 모습이 남자의 멋이고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는 사람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악취 중에 가장 최고의 악취도 사람에게서 난다고 그래요. 저는 요즘 정치 얘기만 하면 괜히 머리가 아파요. 정치인들 몇몇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악취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요즘 선관위를 보면 이게 아마 언제부터 썩은 냄새가 자꾸 나고 하더니 드디어 터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도려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면은 포도원에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울타리를 헐고 들어오는 그 여우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와 포도원을 헐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나면 향기로웠던 포도원이 정말 썩어서 악취를 내는 그러므로 그 악취를 풍기고 그 포도원을 흐르대는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취가 나게 하는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교회도 울타리를 흐르대는 여우는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의 혼란에 빠뜨리고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런 여우는 교회 안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상처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받은 상처가 많고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불안, 초조, 멸시, 분노, 폭발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 파괴적인 착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병의 의원다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깊은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독을 씻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고 깊은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독을 씻어내고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벼루 위에 먹을 갈아서 은은하게 풍기는 그 먹물의 향기 그걸 맡으면서 선비 정신을 길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말씀의 향기가 있고 찬양 속에도

속에도 찬양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허브 세라피도 있고 아로마 세라피도 있습니다. 허브나 아로마 향도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향기로운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받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게 되고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말과 행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아무리 해도 전도하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도에 대해 관심도 별로 갖지 않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죄송스럽지만 전도를 정 하실 마음이 없으시면은 차라리 교회를 옮기시든지 지무장로를 사임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지금부터 전도를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전도를 세 사람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 끝에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얼마나 삶에 뻔히 되지 못하고 얼마나 좀 저질적이었으면 겨우 세 사람밖에 평생 전도를 못했습니까? 그 말에 장로님이 정말 도전을 받고 그날부터 일을 그냥 갈아붙이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해 9개월 동안에 300명 넘는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요. 제가 2010년도에 시무할 때 서울 신일성결교회에서 그 하고 있는 토탈 전도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를 가서 한 장로님 간증을 듣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은 에베네셀 박승철 회장 그 장로님이신데 사업이 하도 잘 안 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무조건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대요. 사업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려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불황이 겹쳐가지고 기업들이 다 불황이 와가지고 뭐 사업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 한 해 동안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열심히 딸머리면서 전도하는 데 집중해서 그의 한 해 동안 무려 한 30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2009년 한 해 동안에 자기는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녔는데 정작 사업은 하나님이 그날 그 한 해 동안 맡아주셔서 그해 가장 최고로 수익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되더라. 그 얘기를 직접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일교회가 전도 중심의 교회로 바뀐 후에 2007년도에 그저 한 2,000명이 안 되던 그런 교회가 2009년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무려 만 명이 넘는 교회로 대형교회로 크게 부흥하는 그런 새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전도한 사람만 계산을 해보니까 2,385명을 전도했더라. 통계가 나왔어요. 현대교회는 입으로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말 한마디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내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향기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향기나는 포도원처럼 교회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0: 정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기로 유명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 그 집 정원을 보고 화단을 돌아보고 화분을 보면 그 집 주인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초가 기름지고 기름이 그냥 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꾸어가고 화초가 형형색색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주인이 말할 것도 없이 부지런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의 인생도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게을러 터지고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일을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맨날 화분도 그냥 말라 빠지게 죽어 빠지게 놔두고 관리가 안 되고 이 화단도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화분 하나를 길러도 정성을 다하고 주인의 품격이 딱 담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악취가 나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명품을 걸치고 다녀도 속이 썩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여도 속사람이 강건하고 탄탄하고 내공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향기가 가득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디를 가도 멋있고 매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만들어가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디를 가도 멋있고 매력적이고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는 윤장렬 장로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윤장렬 장로입니다.
0: 환영합니다. 예. 장로님,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오늘 먼저 방송에 출연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방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포항 제1교회 장로로 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부서인 한업을 섬기고 있고요.

0: 또 직장은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6년의 절반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올 한 해 장로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인지 궁금합니다.
0: 네, 저희는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 또한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적 풍요로움을 또 맛보면서 누리며 또 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일상의 삶,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얼마 전에 포항제일교회가 설립 12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잖아요. 장로님.
0: 네.
1: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포항의 모 교회로 당회원으로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교회가 121주년이라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포항제일교회는 그 역사와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계획되기를 바라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시대의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의 책임을 또 다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회의 공공선을 향한 노력 등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특별히 장로님께서는 교회에서 하나부를 섬기고 계시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부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분들이 모인 공동체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예, 하나부는 2008년 4월경에 그러니까 약 한 17년 전에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예배하기에 만든 부서이고요. 선생님들이 모여 하나부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학생 40여 명, 선생님 40여 명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고요. 교회에서 특별히 또 예산과 또 예배실을 잘 배정받아서 잘 사역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1: 2008년에 부서가 생겼고 장로님은 그때부터 섬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부서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교회 봉사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주차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또 식당과 더불어서 교회 봉사의 3D 업종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하나부는 그보다도 또 한 차원 더 심오한 수고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장로님.
0: 그렇죠. 이렇게 1대1로 선생님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한시라도 이렇게 눈을 띄면 위험한 사고에 또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네. 하시는 일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0: 네.
1: 또 냉철한 업무를 하시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부 정말 넉넉하고 따뜻한 봉사를 하시네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장로님?
0: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7년 전에 목사님과 또 이렇게 뜻이 계셔서 장애인 그 친구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공간을 조금 마련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교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또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사역하고 있고요.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사실 본인 못지않게 마음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십니까?
0: 이 친구들은 세상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아이들이고요. 또 그 가족들의 삶을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늘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사고나 또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이 일을 좀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분들과 삶을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장애인 사역 부서를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하나부라는 이름인데 교회에 따라서는 사랑부, 또 소망부, 다양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0: 예예.
1: 다른 교회들과의 연합이나 연계 그런 행사들도 좀 있을까요?
0: 포항에는 그렇게 지금 잘 하는 데는 잘 없고요.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그 장애인 사회 연구소 또 이런 큰 단체에서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하고 또 경북의 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1: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도 좀 교회에서 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돌봐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0: 바라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포항제일교회 하나부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또 주일날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부모님들 졸라서 교회 옵니다.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정도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애들이 이렇게 취업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음악을 잘하는 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이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은 음악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예, 하나부에서 섬기는 선생님들도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것, 이게 참 세상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장로님께서도 어쩌다 이렇게 힘든 봉사를 하게 됐나 그런 생각하실 때 있으십니까?
1: 뭐 저는 크게 특별히 하는 게 없고요. 선생님들이 이게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되고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장로님 직업이 법무 행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이 다루시는 사건들이 어떤 게 많습니까?
1: 이게 변호사 그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0: 정말 많죠.
1: 예,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법과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
0: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신 지 오래되셨죠?
1: 네. 예, 예. 한 30여 년 좀 이상 됩니다.
0: 과거와 달리 요즘 들어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좀 많아지더라. 그런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장모님.
1: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그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예. 그런 것들로 인한 사고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그 아픈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요.
0: 마음이 아파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픈 그런 분들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잘 대해드려야 되겠고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해드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런 마음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이 또 많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0: 재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처리하시고 또 재판 당사자들 만나시잖아요.
1: 예.
0: 그럴 때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양보를 하거나 누가 참았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사건들 많으시죠?
1: 그렇죠. 정말 그런 게 많습니다. 조금 양보하고 하면 이게 쉽게 해결되는데
0: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계속해서
1: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소액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격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비가 돼야 될 그런 이제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0: 그런 싸움은 뭐 이겨도 이긴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0: 특별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참 크고 작은 사업상에 또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걸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장로님께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한번 주시죠.
1: 예. 살아가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저는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차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과연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또 한 가지는 그런 분쟁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다툼의 자리 가지 않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자리에 안 가고 그런 것도 사실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0: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참아내고 좀 절제하는 것.
1: 예.
0: 생각난다고 해서 모두 다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감정에 휩쓸리면 해놓고 후회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 차가운 법을 다루는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다가가실 때 그분들의 마음에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제일교회에 섬기시는 윤장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일교회 윤장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신가요?
1: 예,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태중에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셨더라고요.
0: 고향이 포항이시죠?
1: 아, 포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인데 포항 제일교회에서 한 40년 이상을 그 모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0: 고향이 거의 포항이시네요.
1: 거의 포항이라고.
0: 장로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루 일과라든가 꼭 지키시는 것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세요.
1: 저는 그 일기 기도문을 매일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게 책으로 이렇게 다 돼가는데 끝나면 감사 일기로 이제 계속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0: 예.
1: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게으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아침이나 저녁에 달리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그 운동할 것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철강 마라톤 네 그것도 신청도 하고

0: 마라톤이요?
1: 예, 마라톤인데 신청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러닝을 하고 계신데 또 막상 시작하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준비할 게 많은데.
1: 예, 제가 이제 운동을 조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포항제일교회에서 이번 7강 마라톤에 단체로 신청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운동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신청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한 20, 30명이 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무릎은 괜찮으십니까, 장모님?
1: 괜찮습니다.
0: 네. 몸이 가벼우셔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리며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좋아하는 말씀 어떤 게 있으십니까?
1: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으로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0: 네.
1: 살아보니까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또 이 땅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 되고 또 주님이 소망되는 사실을 저는 이제 믿고 나아갑니다.
0: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점은 언제였어요?
1: 부모님 따라 계속 교회를 잘 다니고 착한 사람으로 그냥 쭉 인정을 받았죠. 네. 근데 사실 이제 크게 제가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청년 때 포항제일교회 다니면서 그 기계 쪽에 베델 기도원, 봉자산 기도원 이런 데 자주 갔습니다.
0: 오.
1: 거기서 기도도 많이 하고 철학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이제 좀 신앙을 좀 다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제가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예.
0: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쩌면 더 많이 인생의 고난이 등장하잖아요, 장로님.
1: 예.
0: 장로님도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1: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네. 어린이들과의 그런 갈등 이런 게 조금 있었고 제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제가 스트레스도 좀 받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이후로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하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없이 이렇게 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런 갈등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삶의 현장에서 장로님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숙을 경험케 하셨네요.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해 오신 장로님의 가족들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저희 아내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미아 권사입니다.
0: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 권사님은 캄보디아에 계세요.
1: 예, 예. 네. 아들 둘과 같이 있는데 아들도 서울에 있고 구미에 있고
0: 큰아들은 구미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1: 예,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취준생으로 5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는 포항, 어머니는 캄보디아, 큰아들은 구미, 작은아들은 서울. 네 명의 가족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계신데 명절에는 한 번씩 만나십니까?
1: 명절에는 아이들만 보죠.
0: 예. 예.
1: 저희 아내는 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0: 해외니까요.
1: 예, 예. 뭐 올 때도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소식 주고받고 얼굴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1: 요즘 줌으로 하는데 아주 이게 줌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줌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자주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예, 그런 장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0: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1: 예, 예, 맞습니다.
0: 동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이제 내 가족이 접속을 하는군요.
1: 예, 예.
0: 오,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교제도
1: 예,
0: 하시고.
1: 예, 교제하고 살아간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예. 한 번씩 이야기하고 이러면 한 최소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네.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0: 기술 문명의 혜택을 잘 누리고 계시네요, 장로님. 권사님께서 캄보디아에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캄보디아에 선교차 가신 거죠?
1: 예, 저희 아내가 포항제일교회에 단기 선교를 약 한 10여 년 전에 갔는데 그때
0: 캄보디아로
1: 가면서 거기 캄보디아에 수상가옥이라고 있습니다. 예, 수상가옥에 생활하고 있는 진짜 어려운 친구들의 그 삶을 보고
0: 수상가옥,
1: 예, 예.
0: 그러니까 물 위에서 사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듣기에는 참 시원하고 낭만적일 것 같은데 굉장히 비참하군요.
1: 예,

0: 비참하고 참 열악한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1: 나이 50이 넘은 권사님께서 그런 꿈을 꾸신다고 해서 실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청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장모님.
0: 예.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강하게 이끄신 것 같기도 하고 순수하게 아주 담백하게 나아간 것 같습니다.
1: 장모님께서 나중에 나랑 같이 가자 또는 아니다 당신은 여기 있고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0: 그때까지만 해도 갈 때 전혀 저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그러나 이제 아내가 가니까 저는 이제 기도만 하고
1: 말리진 않으시고
0: 말리진 않았습니다.
1: 그것만 해도 큰 거죠. 대부분 말리시거든요. 지금 가신 지 몇 년 되셨나요?
0: 지금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1년 한 7개월, 8개월쯤 돼갔습니다.
1: 권사님은 캄보디아에 완전히 적응을 하시고 선교 사역을 이제 펼쳐 나가시는 거죠?
0: 네네.
1: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장로님?
0: 2024년도 캄보디아 가기 전에 그 임야 권사가 캄보디아의 사역을 위한 그 책을 또 냈더라고요.
1: 책을요?
0: 저 캄보디아에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인데 50 질문을 시작하다라는 이제 제목의 책입니다.
1: 나이 50에 질문을 시작하다.
0: 예.
1: 심오하네요.
0: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에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로 떠났고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 한 15명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들에게 우리 한국어, 영어, 성경, 문학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현지 사역자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지 사역자 자녀가 한동대에 입학하는 또 기쁨과 보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캄보디아에서 양육한 학생이 포항의 한동대에 입학을 했군요.
0: 네네.
1: 와, 그럼 장로님이 맡으셔야겠어요.
0: 지금 한동대에 입학해서 기숙사의 생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와, 그렇군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겠네요.
0: 네네.
1: 네. 장로님은 합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0: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건강할 때 또 또 부르심이 있을 때 그런 이끄심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만 저희 아내 임야 군사가 갈 때는 모든 걸 그때 바로 이제 떠났지만 제가 이제 여기 그 어른 또 지금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입고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도 같이 가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달라진 평신도 선교의 또 하나의 장을 두 분께서 열어가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장로님, 방송 가족들에게 다른 나라보다 캄보디아를 기억해달라. 어떤 특징이 있는 나라입니까?
0: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좀 아픈 나라입니다.
1: 맞아요.
0: 아픈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포항 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11개 교회가 있고 포항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국제부를 통해서 배출해 나간 분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단기 선교 가면서 와 또 개척한 교회의 사역자님 계신 그곳에 또 그 교회도 나가 현지 교회도 나가기도 하고 아주 쉽게 그렇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뉴스에서 캄보디아를 볼 때마다 우리 윤정열 장로님을 생각하고 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열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의 모든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포항 제일교회의 장애인 사역 그 부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그 부모님들, 또 하나부에 있는 모든 그 식구들, 선생님들, 영육간에 좀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부서가 또 하나님 마음을 잘 좀 담아서 좀 그 잘 좀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사역하고 있는 임야 권사 건강과 안전 또 그 사역이 좀 지치지 않도록 또 세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포항 제일교회를 섬기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하나부 공동체를 섬기시고 긴장과 갈등이 있는 법의 현장에서 또 일하고 계시며 또 멀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다양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0: 더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윤 장로님이 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윤장렬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31절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민수기를 기록한 민수기 나레이터는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에서 있었던 그 일들로 그 지나온 곳들의 지명을 지어 부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다베라는 바아르라고 하는 불태우다, 불사르다 하는 뜻이 명사가 돼서 다베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35절까지 이제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긴 내용인데 한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기브롯은 무덤이란 뜻이고 핫다아와, 아와라는 말은 탐욕 혹은 욕심이란 뜻인데 그게 명사가 돼서 그 탐욕의 무덤, 이런 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브롯 핫다아와의 원망 이야기입니다. 자, 이 원망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4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다 읽지를 못해서 눈에 이렇게 쉽게 들어오진 않지만은 4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이 천천히 읽다 보면 좀 특이한 것들을 발견해요. 특이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점들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제 돌아가서 읽어보신데

제가 읽었을 땐 적어도 네 개가 눈에 띄었어요. 아주 특이한 점. 그 특이점 네 개를 좀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특이점들을 통해서 주제가 원망이니까 원망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을까? 원망에 대한 그 각성을 또 깨달음을 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은 모세도 원망하더라. 모세도 원망해요. 자,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원망은 블랙홀이다 하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망은 블랙홀이다 그랬어요. 파멸과 패망의 블랙홀이에요. 행복, 승리, 성공, 형통, 이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끌어당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블랙홀이에요. 그래, 원망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원망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그 모든 행복을, 모든 형통을, 성공을, 모든 가능성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로 끝나는 거죠. 잠시 잠깐은 원망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원망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원망하니까 소원이 성취되고 소원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 기브롯 핫다아와의 원망 사건도 보면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는데 고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최후가 어떻게 돼요? 그 최후를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원망, 잠시 잠깐은 되는 것 같고 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원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원망이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블랙홀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블랙홀, 사람을 빨아들여. 모세가 원망하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모세도 어느새 원망의 사람이 되어가고 말아요. 4절부터 11절까지, 35절까지 보면 원망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원망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나 분명히 원망이야. 분위기는 완전히 원망의 분위기고요. 정말 분명한 원망조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이란 말이 없어요. 그참 궁금한 거예요. 왜 분명히 원망인데 성경은 원망이란 말을 안 할까? 뭐 개인적으로 좀 한참 생각하다가, 아, 하나님이 참으시는가 보다. 원망이란 말을 하나님이 나레이터가 쓰질 않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망을 하지만 원망이라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마음. 그게 원망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분명히 원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원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모세도 원망하고. 자, 모세의 원망을 봅시다. 모세의 원망이 10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데, 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거를, 원망조의 그 말들을 보면서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10절 읽어봅시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래. 모세가 들었어요. 원망하는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 듣고 그 모세가 기뻐하지 않아요. 모세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속도 상하고. 그랬던 모세가 11절부터 쭉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까? 좋아요. 쭉 보면 다 좋은데 15절 가서 결정적인 모세의 그 원망조의 한마디가 나와요. 15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앞에 있는 말들은 다 좋아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 괴롭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왜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다 좋아. 그럼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원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는 말들이 다 원망이 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앞에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원망이 되게 해요. 왜? 원망의 마음을 확인했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 원망이 아니면 뭐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 너 참 힘들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5절 한절 말씀이 그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원망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말이 원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을지라도 어떤 말은 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은 삼켜야 돼. 죽더라도 삼켜야 돼.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내놓고 그 말을 뱉든지 아니면 필사적으로 그 말을 붙들고 있든지 삼키고 있든지 원망하지 마세요. 자, 그 15절 말씀 이렇게 모세가 뱉어냈죠. 그래 하나님이 고기 주마, 고기 먹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1,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양떼와 소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족하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이게 모세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출애굽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이 맞아요? 모세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모세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혼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나. 하나님이 이 지팡이 짚고 가라 하면서 주신 그 지팡이 딱 그거 하나 잡고 가서 바로 앞에 섰고 이 말 해라 말했고 쳐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을 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족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원망이란 말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치세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지만 해서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마세요. 말에도 선이 있고 말에도 경계가 있어요. 말에도 금도가 있어요. 아무리 원망이 솟아오르고 솟구친다 할지라도 해서 안 될 그 말은 삼키세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해야 될 말이 있고 그쳐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치세요. 적당히 하고 그치세요. 아 목사님 적당히 하고 그치면 되나요? 적당히 하면 되나요? 그거 왜 물어봐요? 지금까지 한 게 적당히 한 거지 얼마나 더 해야지 그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도 아무리 없었으면 적당한 줄 알고 그쳐야지 뭐 적당히 어디까지가 적당해요 여러분에게는. 그치세요. 지금 그치세요. 지금까지 한 게 다 적당히 한 거야. 아직까지 하나님이 별일 없이 개입하지 않고 계시면 참는다는 거 알고 여기서 그치세요. 자, 모세도 원망의 사람이 되는 걸 봐요. 자, 두 번째 특이점, 기브롯 핫다아와의 원망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확산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야. 기적을 보지 못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있어. 은혜 속에 있어. 그런데도 원망이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기적이 있어요. 한 번의 기적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 있을 때, 한 번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일상화된 은혜 속에서 잊지 마세요. 기적이 일상이 됐을 때 그때 원망이 나오기 쉬워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 자, 4절부터 6절까지 그들의 원망이 나오는데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를 원망해요? 고기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기 타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사실은 고기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만나를 지금 원망하는 거야.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만나가 어떤 음식이에요? 언제부터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했죠? 언제 만나가 그쳤죠? 만나를 얻게 된 것이, 처음 만나가 내린 것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브롯 핫다아와로부터 민수기 11장으로 거슬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전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만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 만나가 지금도 내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만나는 언제 끝나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가서 끝나요. 40년 후에 끝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땅의 음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내리질 않았어. 뭐예요?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고 계셨지. 하나님이 먹이고 계셨지. 그런데 그 만나가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그 만나를 지금 이들은 원망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나. 그래, 4절에 보면 울며 이르되 그랬어. 자, 만나가 40년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만나를 40년 먹일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달만 먹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기를 주시잖아요. 내가 그래 너희들 정말 고기 주겠다. 뭐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을 먹게 하겠다 그래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 읽어봅시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얼마 동안 고기 주겠다 그래요? 한 달을 주겠다 그래. 한 달. 왜 한 달이에요? 40년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왜 한 달이지? 한 달만 가면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결국 그 하나님은 한 달만 참으면 돼. 한 달만 먹어라. 한 달만 견뎌라. 한 달만 고생하면 되는 거야. 한 달 후에는 들어갈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달만 먹으라는, 참으라는 건데. 아, 1년 넘게 참아왔잖아요. 만나 먹으면서 왔잖아. 그럼 그 한 달을 더 못 먹나? 그런데 그걸 투정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라.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는 게 아니라 만나를 탓하는 거죠. 만나 투정하는 거죠. 근데 그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이잖아요. 기적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은혜를, 날마다 은혜야. 숨 쉬는 순간마다 은혜야. 하루 종일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의 기적이 이들을 버린 적이 없어. 기적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 그 은혜 속에서 원망을 하고 있어. 그 기적 속에서 원망을 하고 있어.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울며 이르기 시작하고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시간이 하루 중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이 추정해 보세요. 10절 읽어봅시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 시간이 언제야? 하루 중에. 나베라 원망은 언제라 그랬어요? 밤이라 그랬죠? 밤에. 진치고 있을 때. 밤이야. 그러면 10절도 자기 장막문에서 운다 그랬으니까 이게 진치고 있을 때인데, 그러면 하루 중에 언제냐 이거야. 언제 같아요? 아침이야. 해 뜨기 전. 왜? 10절 한 절만 딱 떼갖고 보면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4절부터 9절까지 그 만나 얘기하면서 이들이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분명히 10절은 만나 거두러 갈 시간인 거야. 그 장막문에서 아침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해 뜨면 만난다 없어지니까. 응?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아직 미명일 때 해는 뜨지 않았지만 아직 좀 이렇게 빛이 있어서 분간이 되는 그 시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장막문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알아. 나가도 오늘도 만나라는 걸 알아. 안 나갈 순 없고, 안 나가면 굶어야 되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가봐야 만나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야. 안 나갈 순 없고 나가자니 뭐, 응? 뭐 별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장막문에서 미적대면서 그 귀찮아하면서 이제 울고불고 하는 거죠. 거기 4절에 보면 울며 이르되 그랬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고, 20절에도 보면 울며 이르기를, 울며 이른다,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좋게 말해서 울면서 하는 말이지만 뭐예요? 아주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징징대는 거야. 아주 징징징징대. 그냥 만나밖에 없다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지 왜 만나를 탓대. 하나님의 왜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기적을 왜 원망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막문에서 거들어 나가는 자도 징징대고 보내는 가족들도 그 모습 보면서 또 징징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망이요. 지금 밖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 기적의 만나를 주셨고 은혜의 양식을 주셨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셔. 와서 거두어 가라고. 근데 그 기적을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징징대고 있어. 나쁜 인간들이죠.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었다고 그렇게 좋아할 땐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왜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원망거리가 돼요? 그 기적이 일상이 된, 은혜가 일상이 된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그게 원망이 돼야 되냐 이거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은혜요, 응답이요,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게 원망이야. 좋은 학교 들어갔어. 그게 왜 원망이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게 왜 원망거리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망은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속에서, 기적 속에서도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확산되고 있고,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없다고 원망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실 원망할 수 없어요. 원망 아예 안 해. 워낙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원망할 겨를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디 원망이 있어. 지난 시간에 미움 때문에 원망하는 거냐, 원망 때문에 미움이 시작되는 거냐 물어봤어요. 다툼이 원망을 만드냐, 원망이 다툼을 만드냐. 분열이 원망을 만드냐, 원망이 분열을 만드냐 물어봤었죠.
원망이 분열을 만들고

원망이 다툼을 가져오고 원망이 미움을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울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이 원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원망이 우울을 만들어. 우울증을 만들고. 우울은,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었을 때 시작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원망을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기적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기적 속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 있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어디 원망을 해요? 그래, 원망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치세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말은 하세요. 그러나 원망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진 하나님께 맡기세요. 되든 안 되든. 자, 오늘 또 기브롯 핫다와의 원망 사건 속에서 발견하는 특이점, 세 번째 특이점은 기브롯 핫다아와의 원망은 잡족들에 의해 시작된 원망이에요. 잡족, 섞여 사는 민족. 4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거기 섞여 사는 민족.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잡족이라고 불러. 아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 본족은 아닌 그 애굽에 들어와 있던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 혹은 이스라엘과 혼혈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들을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잡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잡족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 그 탐욕에 의해서 이제 원망이 시작되고 있어요. 잡족들에 의해 시작된 신앙. 잡족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섞여 사는 민족이 원망을 하면 멈추라, 그치라, 멈추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원망을 따라하면서 그들의 원망을 자기들의 원망으로 만들어서. 누가 도대체 섞여 사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속에 들어가 섞여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잡족들이 들어와 섞여 사는 거예요? 원망은 잡족 신앙의 단면이에요. 잡족 신앙을 가진 자들의 세계관에 그 창문이 바로 이 원망이에요. 그 원망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불평 원망으로 해석하고. 이게 잡족 신앙의 대표예요. 그 원망하는 사람은 잡족이나 다름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 원망하는 게. 거기에 하나님도 없지. 잡족들의 원망, 그리고 그 잡족들의 최후를 오늘 보잖아요. 끝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네 번째 특이점. 원망을 그친 자와 그치지 않은 자의 그 분기점을 봐요. 원망을 그친 자가 있어. 원망을 계속한 자가 있어. 또 한 자가 있어. 어떻게 알아요? 원망을 그친 자 누구예요? 모세. 모세 원망 그쳤어.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듣고 모세는 원망을 뚝 그쳐.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이 말 딱 듣고 끝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듣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개정전 번역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번역이 더 맞다고 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원망하는 지금은 내 손이 짧아져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느냐? 모세가 그 말 듣고 원망을 딱 그쳐. 그친 자가 있어요. 그래, 그치라는 거예요. 그치세요.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치지 않고 계속한 자가 있죠? 그치질 않아. 누구예요? 그게 33절에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0: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제 온 바람을 불어와서 그 메추라기를 다 이쪽으로 몰아왔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가서 뭐 이틀에 걸쳐서 다 걷어놓고 거기 펴놨어요. 사면에 펴놓고 이제 먹으려고 입에 넣는데 이 33절에 아직 입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 그 재앙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장사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장례 치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 생각해 봐요.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에 주지를 말든지, 응? 고기를 주지 말든지 줘놓고 치셨어. 외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요? 너무 변덕이 심한 거 아니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 변덕이 심한데. 뭘 달라는 것도 겁나네? 이거 주고 또 낮추는 거 아닌가? 이건 뭐예요? 왜 그랬어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줬는데도 기적 갖고 원망한 사람들. 기적 속에서도 원망한 사람. 은혜 속에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메추라기를 줬어. 그래 다 거두어와서 진 사면에 다 펼쳐놓고 이제 먹을만한데 이 사람들이 먹기 전에 무슨 말하고 먹으려고 그랬을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망하고 회개합니다.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걸.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또 원망했지. 안 봐도 뻔해. 거기 왜 하나님이 진노해요? 이 진노는 하나님이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때만 나왔던 반응이거든. 그러면 이 말을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기 먹으면서 원망해. 먹기도 전에 원망부터 시작하고 먹으면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신만 놈들이구나. 하나님이 진노가 거기서 정말 그렇게 참아왔던, 참고 참았던 그 진노가 거기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잖아요. 감사할 줄도 좀 아세요. 그리고 좀 그치세요. 그쵸? 그칠 줄도 알아야지. 기도합시다.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영락교회 지역번호 054-762-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쪼그리고 앉아 줄지어가는 개미를 지켜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개미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도시에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개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개미들 보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은 어떻게 보고 가는 건지, 또 줄은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가는 건지 참 신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곤충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개미들이 서로 협력한다고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서로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다니는 줄 알았더니 길을 가면서도 서로에게 정보를 교환하고요. 집으로 와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경험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효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나누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개미처럼 서로 돕고 나눠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귀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황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소프라노 김방솔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개미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 나누며 모닝프레이즈 출발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3주 동안 진행된 제자 양육 과정이 막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과제,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눔의 시간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는 권사님의 고백, 억울한 일 앞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집사님의 고백,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박신아 콰이어의 고난 내영원 편히실 곡과 이어진 곡은 나만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뼘 더 성장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 흉악한 죄인이고 우리의 삶은 물질에 대한 탐심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쫓는 삶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쾌락을 쫓으면서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은 또한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길이 없고 우리의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묵묵히 참회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가 지음을 받기도 전에 아셨고 태에서 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었은즉 주께서 우리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주께서 구하여 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여 주시니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주의 구원을 받은 복된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나, 주는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유하여 청량할 수 없으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주를 만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욕심과 탐심의 눈이 어두워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교육과 정치와 경제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어서 음란과 거짓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한 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고기 잡는 동빈동 거물창고에서 시작하여 이제 양덕동 성전 시대를 열어가기까지 80년의 세월을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의 교회 80년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수많은 선한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보다 앞서 행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과 믿음의 덕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양덕동 성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해와 연합인 줄 아오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주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해 성도들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기악부의 연주를 합량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꽃 같은 학자의 혀를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지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이 향기로 들려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새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열심으로 소산물을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오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고 각자의 영과 혼과 육체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과 꿈과 뜻이 그리스도의 그것과 일치되게 하사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왕좌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마음의 왕좌가 보좌가 일치되는 거예요. 합하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세상 임금 이스라엘 신이 다 탐심과 욕망을 따라 굴복하는데 저 녀석은 왜 저래? 끝까지 그래도 다윗처럼 가면 그 다윗의 집, 오실 하나님의 집에 영광이 계속해서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사사로운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골수에 집어넣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우리 기쁨의 교회가 동빈농에 물고기 잡는 그물 창고에 시작해서 지난 80년 역사 속에서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어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해야만 되는 제 감동에, 제 마음에 한 9년 반 정도 전부터 중국의 문이 좀 닫힐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한국 교회를 위해 복음의 장을, 선교의 장을 열 곳이 어딘가, 그곳이 일본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가진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갈등하고 의심하고 만나 쉽지 않으니까 묵묵히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일본 왼수된 나라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진짜 왼수가 된 북한을 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파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의 완성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일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난 9년 동안 이걸 감당해 오셨고 또 꿈꾸기는 한 3년에서 5년 뒤에는 일본인 목사님들과 일본인 성도님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선교사 컨퍼런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일들이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나 실력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선교 자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세팅해서 자원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원을 동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크고 한국교회 대단한 우월 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의식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구하는데도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와 복과 지혜와 능력이 어느 신앙의 단계를 넘었으면 생수처럼 솟구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시편 67편 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산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착각은 뭐냐?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만의 잔치 공동체. 교회는 가두리 양식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안에서 뭐 직분 받고 서로 주고받고 과잉 친교하고 이러면은 교회는 얼마 못 가서요 변질되고 썩습니다. 왜 오래된 교회가 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사람의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처럼 오래된 교회 곳곳에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야 지금 한 80년 된 교회, 한국 교회는 140, 50년 된 교회지만 유럽 교회는 거의 1900년 된 교회 아닙니까? 미국도 한 몇백 년, 러시아는 뭐 정교회까지 치면 1000몇백 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남긴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장 우리가 왕이다, 뭐 주인입니다, 가장 찬양하고 왕이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돈 벌고 건강 지키는데 바빠가지고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투신을 했잖아요. 헌신을 했잖아요. 뭐 믿음 좋은 명문 가정도 아니고 제가 처음 시작해서 믿음을 가져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응답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이게 다 보니까 그때 응답의 박앤세일 기간이었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3년을 막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쇼인도어를 딱 철거하고 박앤세일이 끝나고 갑지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광야의 길을 걷는데 거기에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뭘 경험합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 있을 겁니다. 구별된 연단을 받는 분들. 가정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교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멍에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과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동행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불평하고 탄식하고 불만족하고 답답하고 눌린 것은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육체로 생각하고 육체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왕년에 잘 믿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신앙은 현

이제요. 저는 제 인생의 노년을 지금 이제 벌써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손녀 오늘도 저런 보니까 참 살만해요. 그런데 비타민인 것 같은데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점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그죠? 건강을 지키면서 자손들 앞가림하지만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원히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진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접붙여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잖아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산, 십자가 진단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비되는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접붙여져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지고 부활의 열매,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 사는 거예요. 성경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좀 몰라도 됩니다. 핵심 지식은 뭐냐?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가 독생자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부활, 주와 함께 왕도로 다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과 면류관과 상급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 흘려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았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여기 뭐 직분도 있고 뭐 대단한 믿음의 명가를 가진 많은 분들이요, 그냥 설교 듣는다고 뭐 훈련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뭐 불교처럼 뭐 단전호흡 해가지고 뭐도 닦아가지고 요도 닦아보세요. 연탄을 여러분 물로 씻는다고 해서 연탄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는 분들 자손들에게 특히 믿음의 자손들의 구박 안 당하려면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처럼 건강이나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잘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세상과 구별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 오는데 쉽습니까? 우리도 힘들었는데 적어도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때 라떼는 그랬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해보니까 그거 적용 안 돼요. 꼰대가 됩니다, 꼰대. 그냥 그래 힘들지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온전히 기쁘게 이러면서 본이 되어줘야 되니까 말해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근데 그 나이, 그 인생 주기에 맞게 다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아버지, 사모 엄마 만나 조금 지름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죠. 신앙은요, 가정에서 다 전수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뭐 바깥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뭐 많은 종교적인 명예직을 하더라도 내 가정에 누수가 일어난다면, 내 자손들에게 믿음이 전수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교회는요, 얼마나 세상이 삭막합니까? 관심 없습니다. 오직 돈이고 권력을 위해서는 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사람 죽는 거 눈도 깜짝 안 하는 세상입니다. 전쟁을 쳐가지고 더 많이 남의 것을 가져야 되고 외교하지만은 다 속여 어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짐승 같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세계관만 보면은 만인과 만인의 투쟁, 이리와 같고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고 어린 양은 짐승에게 먹힌 것 같은데 부활하였잖아요. 어린 양의 길을 가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어린 양이요 주 오실 때는 전부 다 어디로 집어넣느냐, 열방의 교회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요.

해산의 진통. 지금 미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니하는 원수들을 몰아내는 이게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통과한 자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신선한 탁월한 마귀를 이긴 즐거움에 이기는 자의 기름 부심이 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뭐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교회하니까 좋다, 그래 놓고는 가면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물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에게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흘러가고 있고 만물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새해된 동산에 계시는 보좌 앞에 계신 주님으로 향하여 돌아가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썩어짐이 없는 그 영원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의 노벨상이다, AI다, 뭐 인공지능이다, 세상의 어마어마한 지식이든 전부 다 썩어질 세상과 육체와 세상과 이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이것이 인류의 81억의 집단지성이 되어가니까 극도의 소수지만은 그래도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여러분의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을 따라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땅과 세상과 이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속절없이 걸려가요. 이 아름답게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은 이 공동체, 용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공동체가 주오실 때까지 열방을 향하여 생명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박물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부담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자. 그게 생활선교사고 킹덤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앞장서는 교회들 얼마나 됩니까? 직분자도 많고 뭐 맨날 직분자 있고 행사 많지만은 다 우리끼리만의 잔치인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서 가볼 때 여기에 대까지 부리고 저항이 있고 불화살이 있더라고요. 욕대로 먹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도 많이 경험해보니까 개척자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도 가셨고 남은 자들, 복음을 전한 자 다 그 길을 갔으니까 현장에 있는 선교사 더하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처럼 끊임없이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주는 생명수 성령의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가 부어져야 되는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천국 복음을 모든 나라에게 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있으면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뭐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잘 믿는다, 그거 다 여러분 몇 시덥지 않은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곳 도시에서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자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입도 뻥긋 못해요. 저 여러분 머리 오늘 깎은 거 표가 납니까? 어제 미장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늘 가던 그 미장원에 문을 닫아가지고 다음 주에 폐업한다고 그래서 그 사모가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 주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문 닫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또 미장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드신 아주머님이 계셔서 남성 카트 됩니까? 이랬어요. 된다 그러더니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에 탁 째려보더니, 관상을 보더니 혹시 교회 쪽에서 일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우와, 영안이 밝아, 영안이 밝아.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막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한참 좀 있다가 적게 가가지고 핸드폰을 막 뒤지게 되니 이렇게 뭘 보여줘요. 혹시 이분 압니까? 했더니 오호, 우리 은퇴근사 회장님 윤장자 권사님 목욕탕 동기예요. 거기 유정숙 권사님 나오고 조윤주 권사님 나오고 다 목욕탕에서,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죽는다고 건강하게 하시지만 또 동종업종 종사자 우리 유정숙 권사님 57년 동안 미장원하고 이제 그만했어요. 이제 올해 팔순잔치하고 다 그분들 보라고 정말 힘들고 남편도 일찍 보내고 이렇지만 정말 곱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고

우리 미용실 원장님도 꼭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카트비가 15,000원이 있어요. 내가 얼마 줬을 것 같아요? 만 원은, 이 나를 물어보면 2만 원 줬어요. 그때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꼭 가서 그 미정환 원장님, 윤정정 목사님 전도 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머리 이렇게 작았다고 뭐, 3,000원 깎자 이러면요, 교회 가는 거지 더하다 더해 이럽니다. 제발 여러분, 베풀면 생명수의 복음의 만유 흐름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쫀쫀하게 쫀쫀하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너무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욕합을 깨뜨린 자들은요, 성령의 향기가 나오고 성령의 마음과 생각이 향욕합입니다. 내 삶의 고정관념 이게 깨뜨려지면은 그때부터 저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성교회 회원들이 좀 뭐 체력도 있고 건강하시지만 연세 드신 예, 어르신들 65세 이상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놀러 가세요. 온천 좋습니다. 자고 갑시다. 개똥 부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 2, 3일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예, 그렇게 하고는 선교지 가서 간증하고 기도해 일본 성도도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이러면 그게 선교입니다. 왜 하면 안 합니까? 자녀들 개똥 부어드리세요. 부모님들 효도 좀 하세요. 제가 안전 가이드 할게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버리지 못하면 교회는 박물관의 화석이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150년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의 교회들, 글쎄 그렇게 말하면 또 교만하니까 복음 전하고 애쓰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문제에 더 많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틀을 깨뜨려보자고 기쁨의 교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을 기꺼이 우리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짐을 짊어지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킹덤 패밀리, 킹덤 킹덤 제네레이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 명심하세요.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아닙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썩어서 예? 태워지거나 문드러지는 육체인데 육신을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드리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기도를 하게 하든지 덕을 베풀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내 영의 자녀와 손주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영적인 아비예요. 영적인 아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그런 분들은요 낙이 세상 낙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뭐 선거다 이런 거 보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암 유발 선거 아닙니까 지금. 총체적인 부실도 이런 부실이 없잖아요. 해라 말라가 아니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옳다 그러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생각과 주의 소망을 가질 때 육체는 자꾸 나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생명수로 새로워집니다. 이 생명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80년 역사가 있으니까 오랜 동안 수십 년, 50년, 6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어른들 간증 들어보니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통과해 왔을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우리는요 60이다 70이다 90이다 한 살이다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들은 하나님의 어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있는 걸 멈춰보세요. 급속하게요 몸이 늙어져 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여러분의 영이 굳어지고 화석화되고요 침체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영혼 그 마음과 생각이 육체와 세상을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말이요 건강 걱정이나 하고 탄식이나 하고 자녀들 손도 재롱이나 들고 저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주님과 더 교제하면서 이제 또 이 길을 걸어오는 후배들이나 성도들 코치할 거예요. 저 열방을 다닐 거예요. 열방을 다닐 거예요. 뒷방 너거리처럼 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막 다음 세대들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일거리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제 손녀 보고 나니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서로 사모하고 둘이 견제합니다. 야 적게 먹어라 여보 적게 먹어라 한 끼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삼시기를 해드리죠. 삼시기를 우리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하루 세 끼를 드세요, 세 끼를. 집에서, 삼식이. 미안합니다. 저는 일식입니다, 주로 일식이. 여러분, 다 아무리 먹어도 열 끼를 먹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세 끼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요, 다 뭐, 성인병 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여러분이 이미 받았던 생명수의 복음, 이게 여러분이 유리 그릇이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리 그릇에 여러분 마음을 본다고요. 근데, 요한에 복음의 생명수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난 직원들 보고 좀 닦아라 그러세요. 요한에 갇혀있으면 침체되고, 이거 오래면 썩습니다. 근데 위에 생명수에 그런 거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많은 자들이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섬기면서 뭐 한국교회가 됐다, 이렇다, 저렇다 찢어고 뽑고 해가 다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다 근심, 쓴풀이 염려에 묶여가지고 뭐 저 집사가 어떻고 저 목사가 어떻고 저렇고 설교가 길고 짧고 아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자 데이빗 플랫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듣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설교 듣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생명수를 모든 민이 흘려보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 건강지키고 그것을 위해 오래 살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그것을 위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시설도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가 여러분 어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협동조합이라 그러잖아요. 지난 당회 때는 또 뭐 장로님들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복음협동, 교육협동조합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또 지금 뭐야 창업, 독수리 창업협동조합도 지금 복음 선교지 기업을 젊은 사업가들이 돈을 좀 모아서 그것도 해보겠다고 해보라고 실패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돈이 지배하고 뭐 하이테크 기업이 전부 다 돈을 디지털 안에 다 넣어가지고 꼼짝없이 굴복시키는데 물질도 여러분 재물의 능력도 복음의 세원량을 유리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면 교회는 썩고 죽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징조를 살펴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이러지만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준비를 안 해.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 전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뭐 100년까지 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그때까지 살 거 아닙니까? 왜 7, 8년 전부터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정도 믿음으로 그 시대를 돌파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란 말입니다. 내 자녀 아니라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어른들에게는 좋은 시절 아닐 수도 있어요. 눈이 열리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강단에서 세게 복음 전하고 이런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돌려야 되는데요. 십자가 져야 생수가 흐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은혜 받았다. 여러분 뭐 달콤하고 믿음 막 붕 뜨고 이것만 아닙니다. 은혜 주신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주를 위해 작은 마음 고난에도 받을 각오를 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복음 전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의 생명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하면 고생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전수해줬던 이 계층 멤버들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거예요. 썩어가면 안 됩니다. 침체되면 안 됩니다. 85세의 갈렙은 유다지파의 헤브론 산지 언약을 받았지만 다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85살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걸 취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그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어르신들 안일함에 빠져가고 타협해가고 주저앉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젊은 세대를 위해서 내 과거에 고생했다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앞장서서 솔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안 되시는 분은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치 경제 하이테크 뭐 AI가 이끌어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을 따라 이 세상의 시계는 제깍제깍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거라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는 시간표 그 동력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신 것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성도 어떤 사람

뭡니까? 내 믿음 지키는 건 기본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과 형편이 다르지만 이 방향으로 정렬될 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쁨의 공동체가 이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방향으로 정렬될 때에 나라의 문제나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자녀의 문제

차지한다고요? 어림없어요. 들림 받는다고 어림없어요.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경쟁력도 갖추도록 공부도 시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적 경쟁력, 천국의 경쟁력을 갖도록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됐을 때 말씀대로 어린 양 만왕의 왕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산의 진통, 요한계시록 7장은 마침내 이 원대한 꿈, 하나님의 오랜 수천 년의 세월의 꿈, 창세전부터 예비된 이 꿈이 성취되는 장엄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또 열방에 생활선교 복음하려고 하는 이유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가 만가지 은혜와 복과 축복이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습관에 보니 있습니까? 깨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이 향유옥합이에요. 깨뜨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70이다 80이다 어디 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제가 앞장설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쁨의 공동체가 도전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80주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능력을 덧입혀서 원수 마귀 세상 시스템에 이런 탁월함의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주의 도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 안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세요. 그 마음과 생각을 깨뜨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아멘. 이 기름 시내가 흐릅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아멘. 이거 깨뜨리지 않고 그냥 듣고 간다면은 여러분 백년 천년을 예배드리더라도 스스로 속이는 거고 그냥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은혜에 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렸지 하고는 계속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립니다. 병든 몸일지라도 고쳐 쓰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 가지 은혜와 복과 능력을 베푸소서. 우리를 교활하게 속이는 여우떼와 같은 이 속삭임, 적당하게 해라, 안일하게 해라, 미지근하게 해라, 대충해라, 불순종해라, 이 모든 하나님 원수의 괴계, 이 여우떼를 파쇄합니다. 파쇄합니다. 파쇄합니다. 이 시대의 돌파구를 열게 하소서. 마귀 얼굴을 깨뜨리고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생명수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치유하소서. 주의 뜻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1: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

네,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3: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4: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 있고 없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사람이 없는 걸까요? 그런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변질되는 거죠. 변질은 특별한 사람에게 혹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순례길을 걸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변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또 그다음에는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이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탁월한 설교가 있던 아볼로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당대 영적인 최고 거장들이 섬겼던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는 변질을 책망받아요. 자, 요한계시록을 쓴 때는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고 한 34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됐고요. 계시록은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34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아요. 이 화려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의 변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교회는 어제의 대단함을 잊고 오직 오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의 영광에 도취해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이 변질인데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교회를 잘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야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우려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도취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책망이 너무 강렬해서 앞에 받은 칭찬이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주님은 일곱 별

교회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교회 사이를 계속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자세히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주님은 늘 거니시거든요. 자세히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을 하세요. 칭찬은 2절, 3절에 남아있죠? 네, 7가지 정도 되는데 요약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봉사를 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느낌을 가끔 받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누가 다 아냐?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고 참고 견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한 곳인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어떤 핍박을 받았냐?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면 세금, 내는 세금이 2%입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세금이 50%입니다. 번 돈 다 갖다 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견뎠어요. 50% 세금 내고 황제 숭배 거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직장을 뺏기는 불이익 혹은 투옥을 당하기도 했지만 견뎠어요. 인내했습니다. 신앙의 정죄를 결코 버리질 않았어요.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견딤으로 주를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손해보면 가차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네 번째,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별력이 왜 필요하냐면 거짓이 많아서 그래요. 사단은 속이는 자죠. 세상에는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단만 속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진리의 말씀만 딱 붙들면 돼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으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성경 수정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증보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다 변하지요. 컴퓨터도 켜면요,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카카오톡도 계속 업데이트하죠? 성경은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왜냐? 진리는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걸 붙잡아야 되겠어요? 진리를 붙잡는 게 가장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을 배격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주님 인정하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네 번째,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 수고를 그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수고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가끔씩 빼먹고 싶지 않아요? 힘들면 좀 쉬고 싶지 않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네 가지는 정말 대단한 것들입니다. 대단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의 칭찬을 마음에 깊이 새겨둡시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잘하면 한두 가지 잘못을 좀 봐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책망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세요. 이렇게 잘하는데.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아무리 잘해도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열심과 수고와 부지런함이 계급장이 되고 자기의가 되어서 책망을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0: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또 말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완벽에 가까운 신앙 생활을 해도 잘못한 게 있으면 겸손하게 책망을 받아들이고 건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여러분을 아무도 못 건든다.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못 건든다. 여러분이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본인이 제일 위험합니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죽는데 말을 못해. 여러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이 의가 되고 계급장이 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받지 헌신해도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마에 이렇게 서는 사람이 있어요. 나 건들지 마시오. 나 건들지 마시오. 예. 복 없는 사람이에요. 예. 원하면 안 건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구덩이 빠질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 도대체 어떤 변질이 찾아왔나?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했기에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를 하시나?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심각하게 변질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1: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0: 자,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내용이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거. 뭐 별거 아닌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벌듯이나. 에베소 교회 문제가 고작 이건가? 아무것도 아니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니, 주님은 별것도 아닌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 벌듯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의외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사랑 버렸다? 뭐가 문제인데?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이게? 이렇게 우리는 주님에게 반문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사랑 잃어버리는 게 대수인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문제인데 5절을 보면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너 이거 회개 안 하면 첫대 옮긴다. 너랑 이혼한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마음이 안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그것까지 그러냐 이거예요. 뭘 그것까지 그러나. 살다 보면 뭐 사랑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주님 관점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 뭐 사랑 잃어버린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린 게 이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끝나 사랑 잊어먹어도 어쩔래? 이런 태도입니까? 나 앞으로도 그거 나 회복 안 하고 싶어. 이런 태도입니까? 의외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난 너 평생 원수 지고 살 거야. 난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랑 좀 없어도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사랑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깔려있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사랑 회복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계속 안 할 수 있어요. 뭐 괜찮은 거니까. 왜 주님은 사랑에 이렇게 집착하시나? 왜 주님

사랑에 이렇게 집착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데. 혹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 사랑 잃은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의 목자나 영적 권위와도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주님과 우리의 대화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혹시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둘 수 없겠니?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주님, 제가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걸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러시면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 주님 힘듭니다. 왜 감정적인 부분까지 강요하십니까? 하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마음 알았으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입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보이고 있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 없으면 어떤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 통제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잃은 걸 큰 문제로 생각지 않고 에베소 교회처럼 여전히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고 분별하고 부지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살고 사랑 없으면 죽어요. 사랑이 있으면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사랑쯤은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끝장납니다. 사랑이 없을 때 교회가 끝장나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저절로 끝장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끝장냅니다. 촛대 옮겨버리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끝장이 나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저절로 끝장이 나는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냥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이 뭡니까? 그냥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 앞에 처음 자를 붙여갖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해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냐? 사랑해 보셨죠? 젊은 애들이 많은데 사랑에 빠진 애들도 있겠죠?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 설교가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상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뛰어요. 가까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거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그런 사랑의 때를 기억하니? 너 그거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가슴 뛰고.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사실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그 상태를 보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처음에 나랑
가졌던

0: 그 순수한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 유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율법적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치 첫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하나님과 가슴이 뛰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살아보니까, 야, 이 사랑 힘들다. 사랑은 포기한다. 대신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포기하신 건 아닌가요? 사랑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대신 열심히 하겠다. 주님은요, 사랑이 없는 것을 심각한 변질로 봅니다. 심각한 변질. 그러니까 촛대 옮긴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0: 자, 계명 두 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와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둘째도 첫째나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와 첫째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은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같이 사라집니다. 왜냐?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너는 사랑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 사랑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전부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0: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신앙생활, 모든 은사, 모든 신앙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지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다해 주시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다시 찾아와요. 디베라 바닷가에 와서 고기 잡게 하시고 아침에 조반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데요. 베드로를 사명자로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물은 게 딱 한 개입니다. 뭐 물었어요? 사랑하냐? 이거밖에 안 물어요. 다른 자격 조건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개만 물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 물었는데요, 세 번마다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거 한 가지만 딱 묻습니다. 뭘 물었지요? 니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물은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지만 물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만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는 힘은 오직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면 모든 게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존재론적 사명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는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곳인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필요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는 복음을 세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사명을 타고났어. 그런데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말하면 핍박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조롱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모욕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으로 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 어떻게 갈 수 있죠? 누가 갈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가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핍박이 와도 갈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순교당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이룰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욕 얻어먹으면서 복음 말할 이유가 없잖아. 사랑 안 하는데, 본인도 싫어하는데 굳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시간 주고 내 돈 줘가면서 복음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하겠죠. 누가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야, 그래도 내가 전해야지. 그래서 가서 요거도 먹고 핍박받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요거도 먹으면서도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한 개만 딱 물어요. 뭘 물어요? 니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싫으면 관둬라. 나도 바빠. 그럼 끝내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그 사랑 회복 안 하면 나 촛대 옮긴다 이거야. 왜? 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연수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고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밤모습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말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아마 AD 90년에서 100년까지 한 10년 정도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일대 교회를 지도한 것으로 전해져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 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쓴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요한 1, 2, 3서에서도 핵심 주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두 책의 수신자는 모두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단 말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심각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가서 그리고 그걸 회복할 수 없다면 용도 폐기가 되는 거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립니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적어서 안 되니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난 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요. 계시록 기록연대와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이요, 1세기 말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다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2장에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어디서 또 다루냐? 요한

0: 3세에 다루는데요. 요한 1, 2서 3서를 읽어보면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겪는 문제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니골라당, 거짓사도, 사랑 없음. 이게 에베소 교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도 똑같이 이 주제를 다룹니다. 똑같이 다룹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용도 폐기되는데, 야, 회개해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아니면 니네 끝장난다. 그래서 계시록이 적고 요한 1, 2, 3서에서 또 적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을 잘 구분하고 거짓사도를 구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고 누군가를 찾고 이제 이상한 사람 가려내려고 하면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창 신천지가 날뛸 때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새신자가 오면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셨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잘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뭔 생각부터 합니까? 주놈주가 신천지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저도 괴로워요.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이 눈처리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도 저 사람 저 니골라당 아니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사라집니까? 사랑이 자꾸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야. 그 영주주의 니골라당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 1서에서 2서에서 3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이 두 개는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1: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0: 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계속 사랑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 세지 않습니까? 무슨 목숨까지 줍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면,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버리는 거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는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1: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0: 네. 계시록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변질이에요. 저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삽니다. 밥도 잘해줍니다. 빨래도 잘해줍니다. 사랑 안 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안 가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첫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점수를 좀 매겨 보시고 나는 사랑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랑하면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랑하면 친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를 보십시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웃고 떠들고 난리인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자기들은 얼마나 신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가 안 시켜도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용건만 간단히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부분은 용건만 간단입니다. 밥 줘. 가자. 단답이죠. 사랑하면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카페 가서 불륜과 정상 부부를 가리는 방법 다 들어보셨죠? 막 그냥 끝없이 얘기하면 불륜이라 그래. 아무 얘기 하나 앉아있으면 부부라 그래. 네. 자, 근데요, 뭐 부부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꼭 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피곤해서 좀 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바쁘지만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묵상하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좋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있어? 반대죠.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안 좋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사랑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졸립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게요,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기뻐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뭘 시키면 인상 쓰면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녀석이 사랑에 딱 빠지는 순간 갑자기 변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라고 말만 하던 녀석이요, 여자친구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병문안 가고 번질나게 들어갔다 나갔다고 죽도 사주고 돈 준다고, 돈 주고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왜 합니까? 사랑하면 합니다. 사랑하면 해요.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주님을 위해서 시간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 너무 피곤해.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진 거죠. 그럼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기절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 주님 사랑하면요,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고 싶어. 복음 전하고 싶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뭐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주님 위해서 나를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 이 사랑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첫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봐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하고만 교제하고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마음속에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여섯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되게 많죠. 뭐 가족관계도 있고요, 학교 가면 친구관계, 직장관계, 뭐 교회 오면 목장의 관계, 관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수많은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물론 나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요,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요. 걔는 진짜 용서하기 싫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다짐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 안에, 교인 간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간다? 그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해 보세요. 용서됩니다. 용서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용서합니까? 진짜 용서하기 싫었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0: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도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저 친구 나한테 한 것 엉만배나도 되겠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셨네요. 내가 뭐라고 용서 못해. 주님 사랑을 잊고 나면요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싹 녹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안 한다. 다 취소야. 용서합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진 않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럽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죄를 크게 지은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1: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0: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너는 미워하지만 나 주님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 같은 존재를 사랑해준 내 사랑을 안다면 너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형제 사랑 지수는 주님 사랑 지수와 정비례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요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게 많아.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 말하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아. 뭐가 문제입니까? 공동체가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요 심각한 변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돼요. 그 변질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너무 많아서 내가 막 통틀어서 했는데요.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을 참을 수 있고요,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고요, 친절할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대입시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참을 수 있습니다. 친절할 수 있어요. 그가 잘 되는 거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 잘난 척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게 굴질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화 잘 안 냅니다. 악한 생각 안 합니다. 예.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이 기뻐하지 않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를 믿을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정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사라진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이 잃어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사라졌다.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용서가 안 됩니다. 안 참아줘요. 안 친절해집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절대로 안 품어집니다. 잘못한 것 만찬에 드러내고 싶어요.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악한 거 생각합니다. 안 믿어져요. 우리 서로를 향해 그렇게 대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열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상처 주고받습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 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안 품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안 참아지는 사람 있습니까? 안 친절해지는 사람 있습니까? 화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심각하게 변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뭐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런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0: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뭐 그럴 테면 그려보십시오. 이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안 받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 잃어버린 것이 심각하다는 걸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 없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어봐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심각한 변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없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잃어버린 사랑의 자리에서 못 돌아서느냐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긴다. 관계를 끝내겠다. 너무 무거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사랑 없음의 문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다. 어떡하지? 세 가지 동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첫사랑의 감격을 누리며 살았던 때 아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때는 다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땠어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낮은 자리에서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던 나를 불러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 제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 순수함, 그 간절함, 그때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라졌지? 언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산하게 되었나?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빠지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 빠지면 거래입니다.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세요. 안 주면 그다음부터 안 해요.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밥 두 번 사는데 제가 밥을 안 사는 거야. 너하고는 끝이다. 다시는 상종도 안 합니다. 뭐예요? 다 거래가 됐잖아요. 뭐가 빠진 겁니까? 사랑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모든 관계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이만큼 했는데 안 주십니까? 그럼 저도 안 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좀 하나님 거래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살만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면서 좀 인생을 누리고 싶고 즐기며 살고 싶어서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게 드렸던 마음이 식어버린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봐라. 언제부터 없어졌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있었잖아. 왜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권태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거 회복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찾으면 그냥 첫사랑이 이런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영영 끝나는 거예요. 영영 끝나는 거예요. 첫대 옮길 거니까. 아니 주님이 촛대 안 옮겨도요 사랑이 빠지면 우리 관계가 서로 깨져서 우리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심각한 변질이에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로 처음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둘째는 뭐죠? 회개해라 이거예요. 이게 회개까지 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게 회개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예,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일입니다. 머리만 꺼덕이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을 입었어요. 다시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배신 아닙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라. 그 다음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쉬어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 입지 않았습니까?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자꾸 흩어진단 말이에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사랑을 나눴던 그 자리가 그리워져야 됩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요, 더 많은 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이 살아나면 이게 그냥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랑만 회복되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순수한 자리로 그냥 돌아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하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했던 순수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직면하십시오.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과 누렸던 사랑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리워야 됩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 너무 많이 가 있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순수한 처음 행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고합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심각한 변질이에요. 이 말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결국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이혼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사랑은 회복 못하지만 이대로 쭉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을 잃으면 끝까지 못 가요. 주님 버리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겠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촛대 옮겨버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도록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돌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 예배와 너희 모임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 너희가 더 이상 세상에 빛을 비추는 참된 교회 되지 않게 하겠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교회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됨을 거두어 가십니다. 영광이 없어져요. 뭐가 남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내 삶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임재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사시면 큰일 납니다. 심각한 변질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0: 이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샬롬,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호주에는 이뮤라는 큰 새가 있는데요. 타조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호주가 지형학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이뮤는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작아져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작고 있는 능력도 사장되어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실은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불편할까, 욕먹을까, 자존심이 상할까,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고작 고통을 겁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의 값이 나가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가고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에어 체인을 만들면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당신의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더욱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향기로운 찬송 오늘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머스트 워십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친 발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무진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우리 영혼의 대적은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며 지치고 눌려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우리 앞에 죄로 가득한 안락함과 탐닉하기 쉬운 우상을 던져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할지도 모른다. 인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위안을 주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후라면 더더욱 그렇다. 유혹은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거나 쉼과 위로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만들 뿐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경주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결승선을 이미 지났다. 계속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를 받으옵소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웨이 싱어즈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들으시고요. 기타리스트 이신영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The Music You Need의 앨범에 수록된 Draw Me Close, 영어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통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싶다면 그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과소평가하세요. 그래야만 역경을 이겨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동산 높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허들 정도의 높이인가요? 아닙니다. 문지방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발을 들어 문지방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미치도록 억울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의 한 이야기예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덥고 목마르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온갖 짜증과 불만을 누군가에게 표출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인솔하는 지도자의 몫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당시 동행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세를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못난 게 뭐야? 왜 모세는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돼? 이런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족장급 지도자 250명이 고라와 같은 생각을 하며 드디어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하면 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또 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려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있는 거 보니 애초부터 가난이란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극구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세웠고 여기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명예욕이나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몰아가는 그들의 반란에 모세는 너무나 억울하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에는 그래 그럼 누가 진실인지 맞장 토론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어쨌든 간에 지도자니까 군사를 동원하거나 법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모세는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대해요.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억울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과 결론을 내려주세요.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대응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 저마다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향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 사람들 앞에 보여주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느냐. 다음 날 반란을 일으킨 고라 쪽에 250명이 다 각각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형이면서 아론이었던 제사장에게 향로를 들게 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250대 2, 향로로는 250대 1에 지금 진을 치는 거예요. 이 대결은 누구의 그 승리로 이 대결이 끝날까요? 잠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아, 너들 이만큼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말을 반역하는 저들을 살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다급해서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빨리 반란을 주동한 고라로부터 떨어져라. 그랬더니 이 다급한 경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쭈빗쭈빗하며 고라로부터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더 모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고라의 편에 붙는 사람도 보였어요. 잠시 뒤 갑자기 멀쩡하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고라와 고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꺼지고 생매장을 당해요. 그리고 향로를 들었던 250명에게는 그 향로에 불이 마치 폭발하듯 세지면서 모든 것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특별히 모세의 억울함이 풀리는 이야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모세가 잘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결론을 들었잖아요. 어쨌든 너무 억울하고 그 과정은 너무나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모세의 결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미치도록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감정으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왜 감정을 안 쳐야 되느냐? 감정이 내려가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막 흥분되고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될 리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차분해질 때 그 다음 텍스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은 실제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체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막 화가 나고 억울하면 혈압이 오른다고 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 뭐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욱하는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걸 지혜를 구하거나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영성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신의 불을 꺼야 된다. 최근에 뇌신경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아주 좋은 호흡법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한번 들여 마신 다음에 다시 조금 짧게 한 번 더 마신 다음에 입으로 길게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생리적 한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불안하고 또 감정이 격해졌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이 호흡이 우리의 몸 전체를 진정시킨대요. 그리고 이 호흡을 하면 뇌신경에 아, 지금은 비상사항이 아니야.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야. 라는 호흡을 통한 신호가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막 내가 주체가 안될 만큼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이 호흡을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침착해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에게 이 호흡을 훈련한대요.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침착함을 되찾는 이 훈련을 훈련 프로그램에 넣고 또 실제로 미국의 소방관들에게도 화재 현장에 진압하기 전에 이 짧은 생리적 호흡을 하고 들어가도록 훈련한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내 몸이 침착해져야 다음에 생각하는 플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육신으로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그거 육신의 불을 껐더니 그 다음에 뭘 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로소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을 감정에 의해 끌려가는 호흡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잘 조절했더니 비로소 영혼의 호흡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면서 정말 억울할 때이 모세처럼 영혼의 호흡이 트이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호흡, 이걸 잘한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고민해요. 이때 이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당시에 어용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 400명이 아합에게 아부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한 사람, 미가야는 달랐어요.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 아합의 욕심으로 이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지는 건 물론이고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거짓 영을 말하느냐고 이 미가야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왕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뺨을 맞고 자기의 본질을 무시당하는 너무나 큰 억울함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야가 이 수치심과 억울함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들이 그리고 멱살 잡고 머리 잡고 맞대응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똑똑히 보아라.

감정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침착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똑똑히 보라라고 한마디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 그가 그렇게 침착하게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기에게 억울함을 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홀연히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맡기듯이 그저 하늘만 묵묵히 바라봤어요. 가장 억울한 상황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불을 끄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역사는 미가야의 말대로 됩니다. 아합이 이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와요.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억울함도 풀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예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자신이 있으면 최종 처분은 맡기면 돼요. 요즘 월드컵도 하고 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 오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막 달려들어 싸웁니다, 심판하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심이 나면 내가 자신이 있으면 딱 하나 하면 돼요. VAR 이거 신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의 화면에 조금 전에 플레이가 다시 리플레이 됩니다. 그럼 모든 관중, 모든 시청자들, 모든 관계자들이 진실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도, 이 판정이 억울해도 모든 걸 알고 있는 VAR을 다시 보면 다 판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치고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다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가 정말 영혼의 호흡, 생리적 한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진정하고 영혼의 호흡과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젠가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전날의 모든 사건 사고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정상적인 사고라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행동을 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격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면 지도자인 모세,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들의 행동은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되는 이 사건을 중보 기도한 모세와 아론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내 가족이 죽었든 내 동료가 죽었든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섭섭한 감정, 그 감정대로만 충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간신히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제는 백성들까지 일어나서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중보를 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또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도 한계를 느끼겠죠. 내가 언제까지 저런 사람들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할까? 아마도 하나님이 그 상한 모세의 마음을 먼저 아셨든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속상해하지 말거라. 내가 네 백성들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 그래서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상황에서 너무 지치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모세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안 될 사람들 하나님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저들을 품지 못하고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무나 화가 나거나 상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른 선택을 해요. 45절, 46절이에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얼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속죄하라. 그래서 아론이 향을 피워서 죽어가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의 진짜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나에게 너무나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 그 사건들, 시제로 따지면 조금 전까지 일들은 과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 과거 속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나 흔들었던 원수 같은 그들, 그들이 조금 전까지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인데 그 과거의 사건을 순식간에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과거의 스위치를 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한 그 백성들의 조금 전까지의 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얼른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과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그들의 울부짖음 비명소리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갔더니 이미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아론이 막 다니면서 향기의 연기를 막 여기저기 뒤덮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백성들의 죄를 거룩한 연기로 덮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 하나님의 향이 연기가 죄를 덮으니 전염병이 그치고 그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끝맺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정말 딱 들어쓰시는 것도 드라마틱했고 끝까지 들어쓰시거든요. 근데 당시에 모세보다 유능하고

0: 능력 있고 또 모세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젊고 뭐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젊을 때 쓰임 받았지만 40년 쓰임 받느라고 그가 늙고 마지막에는 힘없고 그랬을 때 모세보다 굳이 따지자면 능력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이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은 쇠퇴한 모세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이 모세를 인정하시고 이뻐하셨어요. 저는 굳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라고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힌트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 그게 뭐냐면 모세는 과거의 감정에 발목 잡히지 않는 사람. 방금 전까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독설을 퍼붓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지금 이 지나간 조금 전까지의 과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인생관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과거를 정리하는 사람. 과거의 스위치를 끌줄 아는 사람. 여러분, 미치도록 억울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세요. 왜?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집요하게 부추겨서 똑같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수록 육신의 호흡을 내려놓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과거보단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랑, 지금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은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억울함도 풀고 우리의 삶도 더 반듯하게 채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407국에 9191번, 031 407에 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두며 함께 찬양을 매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레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빛나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0: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 행복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논의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캐션 먹고 있고요. 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까? 라는 또 캐션 먹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건강해야 된다. 그래, 건강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다고 또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이 캐션마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건강을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구나. 또한 하는 일에 소득이 없으면 불행하거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환경이 풍요로워지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불행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짜 축복과 저주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복과 불행 또한 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찬이 부릅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곧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1.1에 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보혈 은혜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게 감사하며 죄를 인정하며 주야 말씀이 하라만 하고 주야 말씀이 하지 말라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사하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목마른 자로 다 내게 와라, 갑없이 와라, 마음껏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도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복과 저주가 모든 입술에 경고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식고 내뱉은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고 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평생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어 마음을 녹이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친구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지혜롭고 톡스럽고 은혜롭고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희가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러는데 주가 주신 능력이 뭡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과 화는 그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전한 언어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함부로 내뱉은 거친 말이나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 심지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열하는 저열한 말은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건강한 회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답은 영적인 리더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내용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참 가슴 아프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폭언이 많고요, 거친 말이 많고요, 수근수근 내는 말이 많고 비방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리더자들, 교회의 리더자들, 회사의 CEO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불행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끌기 위해서, 아니 이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듣기에도 거북한 욕설이 습관처럼 배어나오고 있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끊어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끊어버리고 배려 없이 막 쏟아내는 말은 끊어내버리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는 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화이팅! 하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화물이 보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번씩 쓰는 병까지 상사를 했으니 다시 그거 겨울로 삼아서 일어나면 됩니다. 아샤샤샤샤 용기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어떤 권력이 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한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등에 부릅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포용하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인 나의 좁은 생각이란 낡은 가치관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배도하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 또한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며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의견 또한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라고 봅니다. 그런 리더자 이끄는 가족, 교회, 사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자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메마른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 한마디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놀란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입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가만히 뒷조사해 보면 믿는 자들의 거친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안줄 수가 없어. 그러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회복이 돼. 사람 살리는 말, 행복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덕담을 하는 말.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뱉은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입말로에 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자들의 영혼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생명을 주는 말을 듣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선이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편한 이웃을 품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불편한 이웃을 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걸어서 좋은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웃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웃 혹은 나쁜 이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좋은 이웃을 만날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이웃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에도 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위기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의 피곤함이에요. 인간관계의 피곤함.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만날 때마다 상처가 되어지고 또 피곤해지는 그런 만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구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구조가 이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쟁사회예요. 또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동료들보다, 친구들보다, 이웃보다 앞서가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 통계입니다. 2025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특별히 과학, 수학, 읽기, 성취도 면에서 1, 2, 3위 안에 적어도 3위 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청소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과 함께 지내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교우관계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38개 나라 가운데 36번째, 거의 꼴찌죠. 또 함께 협력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26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함께 잘 지내고 협력하는 능력은 사실 너무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된 사람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친구들과 좀 잘 지내.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이미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과연 오늘날 청소년들만 그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사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와 버렸어요.

잘 지내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나타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자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은 불편한 이웃을 품고 함께 잘 지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불편한 이웃을 먼저 축복하는 겁니다. 그냥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불편해요. 그러나 축복을 선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서 턱 부딪힙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갚아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축복하라. 그 뒤에 또 얘기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얼마든지 저주를 할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감정의 주도를 받고 살았어요. 그내 삶의 주인이 그냥 감정이었어요. 내가 그냥 좋으면 사랑해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이게 감정이 중심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어떻게 되냐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준을 두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편한 이웃 사실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불편한 이웃이 너무 많아지지 않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불편한 이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불편한 이웃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불편한 이웃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내가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져요.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상대방도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짜려볼 때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분명히 피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미워할 때 상대방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미움의 감정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미움의 감정이 올 때마다 내 영혼은 메마르고 피폐해집니다. 영성이 바닥을 치게 되어져요. 순간순간 날마다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움의 감정이 내 감정을 너무나 흔들어 버립니다. 분노와 상처가 수없이 생각나고 또한번내 마음을 상처를 입혀요. 그러니까 결국 남을 미워했는데 결국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병들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축복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을 축복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먼저 축복을 선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축복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온 거예요. 사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많은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제 학교를 제대로 너무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잘 못하다 보니까 문법도 가끔 틀리고 언어도 조금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사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꼬투리 잡고 심지어는 설교가 끝났는데 쪽지를 가져와요. 무디 목사님, 오늘은 설교하실 때 15번 어법이 틀리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이 막 생각나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고 아프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때로는 거친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도 또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장차 당신 잘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복음도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무례한 사람들을 성질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뭐 처음에 그들의 표정이나 변하겠습니까? 더 엉뚱한 욕을 먹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칠었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평생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쓱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 볼 때마다 먼저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이 무디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그러했어요. 창세기 47장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바로, 애굽의 왕이 만났어요. 이 바로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혹은 애굽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 왕은 어떤 존재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왕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지금 모습이 어떠하냐? 가뭄을 피해서, 배고픔을 피해서 온 시골 노인이에요. 너무 격차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축복해요. 축복은 내가 많은 걸 가져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또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놀라운 모습이죠. 사실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골 노인이고 연약했지만 초강대국 왕을 만났는데 그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왕의 마음이 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너무 험난하게 살았어요. 온갖 경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에는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화목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바로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참 내가 잘한다고 상대방이 꼭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 노력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 너희로서는, 이 너희로서는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완벽한 관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네 마음에 미움에 붙들리는,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마음이 미움으로 인해서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4절 말씀처럼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직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불편한 이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이웃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축복을 먼저 선언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선행을 하라. 이 부분은 마음에 쉽게 공감이 되어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행의 대상이에요. 이 선행의 대상이 지금은 오늘 원수입니다. 원수. 이게 문제죠. 자, 원수란 어떤 존재냐? 내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아, 나와 다른 사람, 좀 껄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원수를 만납니다. 첫째로는 의도적인 원수가 있어요. 의도적인 원수.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힙니다. 악한 의도까지 드러나니 그 사람만 생각해도, 그 사건만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의도적인 원수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원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 너무 치명적인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고 맞은 매도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관계가 만들어지면 복수하고 싶어요. 되갚아주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복수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문제죠, 이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야 된다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억울함이 있었죠. 아니, 몇분 차이 안 났는데 형이 되어지고 동생이 되고 이것도 억울한데 첫 번째 태어났다고 장자의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둘째는 권한이 안 주어지고 저희 집 둘째 셋째가 쌍둥이입니다. 3분 차이로 태어났어요. 셋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거예요. 3분 차이에 평생 형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근데 사실 뭐 지금 사회는 둘째나 셋째나 큰 권한 부여가 없는데 과거 근동시대에는 사실 너무너무 막강한 권한이 달라졌어요. 첫째 장자가 되어지면 차자에 얻어지는 것에 거의 두배 정도가 아니라 7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 막강한 권한이었던 거예요. 이 야곱이 너무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경쟁하면서 장자의 축복권은 내가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걸 얻어냅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고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부터 부모 집을 떠나야 되고 고향 집을 떠나야 되는 도망자가 됐어요. 이게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것이 된 겁니다. 또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빠들이 참치를

못해요.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합니다. 내 여동생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니네도 죽어봐 하면서 철저하게 복수를 했어요. 신나게 복수를 합니다. 아마 살짝 통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부족 연맹체가 있었잖아요. 연맹체. 이 연맹체에 의해서

이런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수 제한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복수를 할때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무서운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아니, 눈 다쳤다고 해서 똑같이 가가지고 눈을 후벼파면,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놀다가 이빨 하나, 치아라고 해야 되는데, 치아를 하나 상하겠다고 똑같이 가가지고 망치 들고 와서, 치아 하나 상하겠으니까 너도 당해봐.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돌아와 보죠. 사실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우리 집 아이가 억울하게 당하고 오면 그 부모는요, 똑같이 갚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온 힘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해요. 저도 자라오면서 종종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냥 친구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자녀가 너무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거의 몰락 단계에 이르게 돼요. 사실 과거뿐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건드렸느냐가 이게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눈을 상하게 하면 눈까지만, 치아를 상하게 하면 치아까지만, 더 이상 복수 제한법을 둔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정당하게 복수할 능력이 없어요. 복수하다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악인의 모습으로 돌변하고 늑대의 모습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십니다. 19절의 핵심은 뭐냐면, 내 삶의 심판자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초청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칠 때 일입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왕은요, 좋은 관계로 만났어요. 사울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장수가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 경기를 하는데 골리앗을 이길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군사력은 훨씬 약했는데 대표자 게임에 있으니까 승리가 되어진 거예요. 나라를 구하고 사울 왕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 이후에도 다윗은 나라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는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시기 질투. 아니, 왕이 열등의식을 느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아,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님인데 자녀에게 질투를 느껴요. 막 경쟁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왕도 그런 거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한낱 소년 다윗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때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사실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뭘 잘못했다고? 오늘도 이제 그런 날입니다. 피신했는데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굴은 한국의 동굴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동굴은 보통 입구와 나오는 길이 하나예요. 그냥 입구 하나인데, 팔레스타인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가 밑에 내려가서 섞여집니다. 막 이제 얼기설기 섞여 있어서 들어갈 때는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저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쪽 끝으로 나오기도 할수 있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신을 갈때이 동굴로 자주 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경호원도, 이제 경계병도 물리쳤고 무장도 해제합니다. 다윗 입장에 보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요, 사실 우리가 다윗 목동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특수훈련을 받은 굉장히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데려와요. 표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다윗은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 능력이 있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그 사이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나와 사울왕 사이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너무 원수 같은 존재예요. 한이 맺혔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세 명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셋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정대로 하지 않고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일에 개입하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세요.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형들이 미워했고 배반했고 심지어는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정말 나쁜 형들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복수할 수 있는 명분도 명확하고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나와 형들 사이에 하나님을 초청해요.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과 형들 사이 하나님을 초청해요. 그렇다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없이하진 않았어요. 오늘 5절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을 초청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자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많은 사람들을 흉년 가운데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실 억울함으로 따지면 우리 구원자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든지 사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모욕하지 않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조롱해요. 너무 악랄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봤더니 누가복음 23장 34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과 그 사람을 따지면요, 이건 처벌받아야 되고요, 복수해야 됩니다. 너무 짓궂고 못했으니까 혼나야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초청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한번 다시 한번 조명해 보죠. 예수님은요, 원수를 죽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수를 살리고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죄인 아닙니까? 죄인. 그런데 그 죄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결국 죄인이며 아들을 죽게 한 원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관계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드리면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여러분도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완벽하게 뭐잘 사는 믿음으로 살다라고 하지만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시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0: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내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분노와 복수심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잖아. 나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인간관계는요, 반드시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요. 반대로 이 십자가가 빠진 인간관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죄와 복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재판장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초청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또 하나님을 초청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통쾌했는데 말로가 좋지를 못해요.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고 내 모습이 악인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너무 큽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불편한 이웃도 품어주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오늘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4827번 청취자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암송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와, 4827번 친구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암송했나 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 4827번 친구가 어디서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한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4827번 친구,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의 기뻐 기뻐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태복음 28장 20절! 와, 잘했어요. 친구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행복한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구 힌트를 잘
1: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2: 10절 로마서 10장
1: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 입으로 신하여
2: 입으로 신하여
1: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네요. 그런데 친구들, 말씀의 주소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오른손 왼손을 쫙 펴고 10점 만점에 10점. 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10점 만점에 10점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벌을 다 받으셨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가는 방법, 10점 만점의 10점 말씀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1: 로마서 10장 10절
2: 로마서 10장 10절
1: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 입으로 신하여
2: 입으로 신하여
1: 구원에 이르느니라
2: 구원에 이르느니라
1: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믿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0: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1: 로마서 10장 10절
2: 로마서 10장 10절
1: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 입으로 신하여
2: 입으로 신하여
1: 구원에 이르느니라
2: 구원에 이르느니라
1: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정중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그러자 코리가 대답했어요. 저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잠깐만요, 부인. 어디라고 하셨는지 적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코리는 천천히 한자 한자 적어내려갔어요. 하늘나라.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표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는 표라고요? 그 직원은 매우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러자 코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설명해 주었어요. 2000년쯤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가도록 대가를 다 치렀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비용을 모두 치르셨답니다. 그때 막 사무실에 들어온 한 중국인 사무원이 말했어요.
1: 그 부인 말씀이 옳아요.
0: 그러자 코리는 그 남자를 향해 몸을 돌이키며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1: 네, 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중국에 살았을 때 저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0: 코리는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준 후에 여직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2: 자,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도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준비해 놓는 게 좋겠군요. 만약 당신이 항공권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당신이 적절한 표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여기 남자분이 당신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답니다.
0: 코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곳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세요.
3: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코리가 어떻게 지금 대만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도시를 여행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0: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스튜디오네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엔젤스 합창단의 구원 열차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동산. 오늘의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질문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가슴 앓이를 하고 가슴 답답할 때 외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부조리와 악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질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온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성경을 찾는 곳마다 그 복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의 삶을 보면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세상을 보면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오히려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시편 89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파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그 앞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자신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사기를 당하고 보이십시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돌파구를 찾아보고 억울하고 아프고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해 보기도 합니다. 자녀는 방황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

는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속에 이 질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이 자꾸 생깁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속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시편 89편을 시인이 쓸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편 89편 49절에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잖아요. 근데 그 맹세하셨던 그 맹세는 어디에 간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성경 읽어보면 지금 우리 계속 리딩 지스를 하면서 성경 읽어가지만 정말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읽고 성경 한 구절을 올리는데 올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갑작스럽게 가족이 죽거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별 등을 만나면 마음이 더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질문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가? 왜 침묵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성경에 나오죠. 시편 89편은 답답한 질문으로 끝난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의 답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시편 4권입니다. 9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97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9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현실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일의 고난에 힘든 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몰려와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시편 110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줍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있는 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가만히 편안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이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휘봉과 같습니다. 홀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가지고 그 홀을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다스릴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나와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또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짜 왕을

준비하고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왕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좀 더 멀리, 좀 더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당장 뭔가를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해야 될 때를 아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오랜 기간 쫓겨다니면서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왕을 보내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시편 110편은 그 왕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이기는 왕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왕. 1절,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의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발밑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 원수는 오늘 시편 110편이 말하는 원수는 단순히 세상 나라, 주변 나라의 왕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가 무기로 삼은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때때로는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진짜 왕이 오시면 그 원수의 목을 밟고 서서 그를 발판으로 삼아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왕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악한 자를 발로 밟고 서실 것입니다. 그 원수를 이기는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왕. 4절은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소요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제사장 얘기를 할까요? 문제는 단순히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왕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왕이 와도 우리와 관계없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내, 길을 열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죄에 바른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소요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왕이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원수를 이기는 왕인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는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왕이냐? 7절에 머리를 두시는 왕이라. 머리를 드시는 왕.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뜻은 뭔가 하면 전쟁을 멈추지 않고 완전한 승리라고 승전가를 올릴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목이 마르고 지칠 때 길가에 있는 시냇물에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사명을 멈추지 않고 승리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 전진하는 왕.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시고 머리를 드시는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왕인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호하고 챙기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원수들을 이기는 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왕, 머리를 드시는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데 누가 그 혜택을 받게 될까요? 그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누가 그것을 누리게 되느냐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시편 110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3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백성들은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왕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분 앞에 자신을 드려서 그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하고 필요하면 찾고 괜찮아지면 다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주가 되는 거죠. 4절에서 이 왕은 제사장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구원의 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흔들리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의 삶에도 영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죠.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것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가보면, 목장이 여러분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목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면 좀 이상한 목장이에요. 목장은 우리가 가족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고백되고 그곳에 확인되는 현장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칼럼 썼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목자 목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자 목녀님이 기도하셔야 되지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합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외에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래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은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새로운 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는가?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현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우리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성령 안에서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에게 상속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유산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상속받은 것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상속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와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상속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차고 넘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를 보여주면서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왕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 인도를 받으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하기 원하는, 결단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오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래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라면 자기 자신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려줬던 이야기, 집을 나간 탕자 이탄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는 잘 살 줄 알고 막 살았는데 완전히 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 아버지하고 잘 지내더니 어느 날 아버지 보고 다시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왜 집을 나가려고 하냐? 제가 가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몇 년을 지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을까요? 아버지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행복을 누리도록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뭘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바쁜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삶은 아닌지, 그 은혜를 놓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0: 결심합니다. 이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목자 모임에서는 나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현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냥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인천 목장과 연재비자 목장 외에도 함께 나와서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는 세상을 떠나던 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구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의 마지막 생일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 같구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슬픔뿐이구나 라고 비통해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권세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듯 백만장자도 유명한 작가도 대제국을 건설한 장군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인생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시에 건강, 성공, 장수와 자손의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에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미국의 한 통계는 두 집안 사람들의 후손에 관한 내력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맥스처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맥스처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의 후손 1026명 중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 중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600만 불이나 되는 국고를 손해봤다고 말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729명 가운데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0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생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자산은 어떤 물리적인 유산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사랑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세속적인 명예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네 자녀와 자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에 믿음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조바심을 항상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들을 이긴다는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알려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 평생 침대 위에서만 지냈던 몸이 불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웃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출근길마다 이 소녀의 환한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됐던 겁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작은 미소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존재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최종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매일매일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회개하여 정결함을 경험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소원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천여편의 찬송을 작사 작곡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 여사의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도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가나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릴 텐데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을 한 곡도 선곡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안에 기쁘다. I am happy in Jesus today라는 제목으로 하우스턴 그린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였고 출판사를 운영하며 가스펠 음악의 대부로 알려진 알프레도 스미스가 편곡을 한 찬송입니다. 매절 나주 안에 늘 기쁘다를 5번씩이나 노래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은 대부분 4분의 4박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찬송에서는 매번 경배 찬송을 한 곡씩 선곡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경배 찬송은 대부분 4분의 4박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분의 4박자가 갖는 역동성이 경배 찬송의 가사와 잘 부합되기 때문인데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는 8분의 6박자를 선택하였습니다. 8분의 6박자 역시 2박 계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4분의 4박보다 더힘 있는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박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신화 과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형으로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찬송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음 후에만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오기 마련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삶 자체가 시련이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는 코로스비 여사가 1874년 12월 31일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과 동행하심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든 주와 동행을 소원하는 찬양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에반젤리컬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말씀대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Amazing Grace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솟아나도록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첫 곡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예요. The Old Time Religion. 은사가 풍성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나의 인생이 지금부터 단지 5분밖에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얼굴을 보며 내 표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들, 지인들, 친구들, 성도들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난 그동안 사랑의 통로가 되어 화해와 화목제물이 되었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전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5분이 아닌 나의 인생은 영원토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6월 셋째 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히 절제된 말과 성례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말들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그리고 두드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구조와 함께 나아 죽었으니 모멘트 바이 모멘트 찬송가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밉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힘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모든 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도우심을 신뢰하며 위로와 평안과 함께하는 찬양의 심포니가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마스터즈 현악 사중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제가 잘 가는 구두방이 하나 있는데요. 사장님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그렇게 구두를 잘 닦아 놓으면요, 다음에 구두에 조금 먼지가 묻고 더러워졌을 때 구두약을 살짝 발라 문지르면 구두방 아저씨가 닦아 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구두의 관리법처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인생을 깨끗하게 제대로 잘 닦아놓은 영적인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면요, 살다가 세상 먼지가 조금 묻고 삶이 흐트러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 한 자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작은 구대양만 살짝 바르면 우리 영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은혜로 반짝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구두는 어떠신가요? 먼지가 조금 묻었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삶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연의 주님만 바라보는 반짝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안양시립합창단 기뻐하며 경배하세, 피아노 언더힐입니다.

오늘 주일 많은 은혜를 누리셨죠? 힘들고 어렵고 지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겪으셨든지 지금 이 시간만큼은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신뢰의 손길을 의지하며 또한 평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편곡한 소피아노, 그리고 이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순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며칠 후에 있을 그날을 상기하며 더욱 경건한 심령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악마구리 같은 때로부터 침략받은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나라의 중심부 서울을 내줍니다. 낙동강까지 쫓기다가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사회생하지만 침략자의 편에선 또 다른 자들이 가세하며 다시 밀려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일단 전쟁을 멈추죠.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에 수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되는 부강한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죠. 주시는 복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나라로 영영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심플리퍼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김인식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실로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이에요. 존경하옵는 목사님. 아이고. 아유,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기침이 많이 심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 잘 때는 지켜주시고 낮에는 벗이 되어주십니다. 네, 8593님 사연인데 야,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요. 잘 때는 지켜주시고 잘 때는 저 우리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켜주셔요. 낮에는 또 벗이 되어주셔요. 아니, 무엇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8593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죠. 남편이 이제 기침이 심해서 아유, 힘드신데 이런 중에 또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애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 닮은 곳이 있어요. 바로 8593님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쁠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플 때 주님 말씀 의지해요. 힘들 때 의지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이제 존경하옵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제가 또 저를 엄청 많이 돌아봤잖아요. 사연도 이렇게 귀한 사연이라서 아, 나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나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앞에 또 이렇게 극존칭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존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그 표현들 이런 사연들은요 저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돼요. 8593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남편분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바램들, 내가 유려하는 그 모든 꿈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 만물의 근원 대신 영원한 왕이시여,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우리를 채우십시오. 내 영혼아 무엇을 근심하느냐,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사연이 있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그것에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근데 또 특별한 사연이 지금 저에게 도착했어요. 우리 같이 나누죠. 9673님 사연이에요. 중국 하얼빈에서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신청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자이상님이에요. 네, 중국 자매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5226님도 듣고 계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226님이 이 좌이수황 하얼빈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극동방송 듣게 되고 극동방송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며 위로받고 있는 친구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에서요, 저랑 방송 통해 친구가 됐어요. 좌이상 자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랑의 부탁도 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좌이상 자매가 이렇게 다시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주 안에서의 그 교제 만남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극동 방송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쓰여지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사연이에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날이 새롭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K-드라마, K-무비, K-팝, K-푸드까지 언제부턴가 알파벳 K자가 부쩍 눈에 띄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대중예술이 각광받으며 생긴 현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른 산업에까지도 K자의 영향이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죠. 이제 더욱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세상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한

하늘 우러러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해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지쳐있고 웃고 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고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언어의 의미는 낡고 새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하다, 새 힘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죄의 무게 속에서 단순한 용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면까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회복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정결함은 단순한 외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상황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마음에도 새 힘을 주시며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진아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걷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 이후 깊은 낙심과 탈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때때로 거대한 기적보다 조용한 돌보심으로 찾아옵니다. 인생도 사역과 책임 속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는 질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억지로 버티기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회복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가운데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주일 밤 은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햇살, 밤하늘의 별들처럼요, 자연을 통하여 얻게 되는 행복함,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처럼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요, 우리의 세포가 열려지는 모든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지요. 감사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고요.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삶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거저받은 값없는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귀함을 이렇게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클래식 화요의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이어지는 찬양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7080 골든 가스펠 앨범 중인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로,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언어인팅의 찬양 함께 이어갑니다. 예수님만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예수 나의 산소만 스카브레너 레위 지파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살아가는 찬양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밤이죠. 오늘 하루의 감사의 나눔으로 한 줄 글을 써도 좋고요. 생각나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린 귀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자신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말이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끝으로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주보혈 워십 앨범 중에 있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승리하면서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화이팅 하세요. 샬롬.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하여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이죠.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동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줄을 가지고 일천천씩 모두 네 번을 재봅니다. 여기서 일천척은 우리 환산으로 약 500m 정도가 된다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다음으로 물 깊이를 재어봤더니 무릎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로 재보았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보았습니다. 온몸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물을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에도 깊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도 깊은 성도가 있고 얕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심의 깊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최고의 작품의 음성입니다. 나의 가는 길.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강의 깊이에 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깊이가 있다는 것과 성도의 신앙도 깊은 성도가 있고 얕은 성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발목이 잠기고 또 무릎이 잠기며 허리가 잠기고 수영할 만큼 깊이 잠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이죠. 첫 번째, 발목이 잠기는 성도입니다.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발목 수준에 올라온 믿음의 수준의 성도들 말이죠.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믿음의 맛을 아직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목만 물에 닿았을 뿐이지 아직 다른 체험이 없죠.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발목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어느 믿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에게 이끌려 겨우 교회만 출석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먼 외국에 일을 보러 가게 됐고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내가 없어도 이번 주 주일 예배 반드시 꼭 드려라. 결석하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아버지. 월요일이면 확인할 거다. 네, 알았습니다. 장로님 아버지는 월요일에 정말 집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어제 교회 갔었니? 예. 누가 대표 기도를 하셨니? 기도 시간 늦게 가서 몰라요. 목사님은 무슨 설교 하셨니? 조느라고 몰라요. 헌금 기도는 누가 했니? 일찍 나와서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발목 신자입니다. 책으로 말하자면 책은 읽지 않고 그저 지니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성경책은 장식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아직 은혜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발목신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김은진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초롬님의 음성,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에스겔서 47장의 강의 비유에 관하여서 성도의 신앙이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밖에 잠겨지지 않는 신자 말이죠. 두 번째는 무릎 성도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측량하여 보니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1,000척을 더 측량하고 보니 무릎 정도의 물이 차는데 이것은 무릎, 즉 기도를 상징합니다. 발목은 교회에 근근히 출석할 정도의 수준, 무릎 성도는 한마디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의 맛도 알고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알고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지요. 무릎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 자세가 무엇이냐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손을 모아 위로 치켜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요.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니요,

일어서는 것이 무릎을 꿇는 자세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봇대의 전화 수리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본 바로는 12m 높이의 전봇대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드렸던 기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든 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찬송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설교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의 단계가 바로 무릎 수준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이어 들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무화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고 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발목 성도 그리고 무릎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47장에 강의 깊이가 다시 허리까지 차는 경우입니다. 천사가 세 번째 측량을 하였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다 했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대장부들은 허리띠를 묶고 힘을 씁니다. 욥기서 38장 3절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했습니다. 대장부는 허리를 묶지요. 가장 힘 있는 왕은 허리에서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허리는 힘입니다. 성령과 함께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성도는 허리 수준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 집사님은 이 말을 벽에 붙여놓고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허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앙에도 깊이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발목까지 닿는 성도, 무릎까지 닿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는 허리까지 닿는 성도, 끝으로 온몸 성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천사가 네 번째로 측량했습니다. 온몸을 담글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었죠. 물에 담그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전적으로 물 속에 살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온 몸의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발목 성도가 있고 무릎 성도가 있습니다. 허리 성도가 있고 온몸 성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몸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의 환상 가운데 보여진 발목까지 담겨지고 무릎까지 담겨지며 허리까지 담겨지고 그리고 온몸을 담그는 강, 특별히 온몸을 바쳐 일하는 성도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이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시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일본의 선교사 알트맨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라는 말이었죠. 누군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언더우드는 순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네가 조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선교부에서 조선 땅의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그러나 선교부에서 당시 한마디로 거절했답니다. 조선은 아직 쇄국 정책을 쓰고 있고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며 죽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때마다 거절당하였죠. 언더우드의 고집을 결국 선교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선 땅을 위하여 내가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지만 네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발목 성도, 무릎 성도, 허리 성도, 그리고 온몸을 바친 성도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속에서 온몸을 담그고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옹기장의 선교단의 음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극심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고 세상은 차가운 침묵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노래였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여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련한 새야, 네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얼음이 녹을 것 같니? 네 목소리는 그저 차가운 바람 숲에 묻힐 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숨기나 해. 그때 어미새는 깃털을 가다듬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이 겨울을 당장 끝내려는 것이 아니야.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죽음의 계절이 찾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봄의 생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한 이 겨울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해. 세상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빙하기와 같고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에이 뭐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라며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사명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런 땅들이 녹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봄을 기다리며 복음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봄, 홀리원의 봄처럼 비처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출퇴근 시간 런던 지하철을 역은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선로 고장이나 파업이 잦아서요 노선이 꼬이기 일수라고 합니다. 이때 역 광장에는 확성기를 틀고 바뀐 노선과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을 소리 높여 안내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배치되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바쁘고 짜증이 난 출퇴근길 시민들은 안내원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 취급하며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던지 또는 어우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이 안내원들한테 따지면서 짜증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안내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누군가 화를 내며 지나간 자리에서도 곧바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다시 외치죠.

치는 겁니다. 이쪽 길을 막겠습니다. 저쪽 플랫폼으로 가셔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안내원의 사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잘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 안내원의 사명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계속 계속 외치는 것. 그거 하나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원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아간 세상은 이리 때와 같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냉대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외치는 것, 그 하나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요 정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배에서 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완전히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편물을 가득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집배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배원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섬에서 몇 달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몰골은 아마 불황자와 다름이 없었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오는 것을 본 집배원은 기뻐하면서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배에 올라타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의 입을 옷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파된 배에서 겨우겨우 건져낸 무인도

그 동굴 속에 숨겨놨던 그 우편물 가방. 그 처음에 난파됐을 때 자기가 전화라고 했다가 못 전한 그 우편물 가방. 그걸 제일 먼저 챙기더래요. 구조 대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힘든 무인도에서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상황인데 왜이 낡은 가방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까? 집배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섬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처지였을지는 몰라도 제 사명은 이 편지들을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 배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가 되었으니까 제 사명을 다해야지요. 성경에서 뒤요. 제자들은 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지극히 연약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척박하다고 해서 배달부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데이 월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네,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 받을 벌보다 더 크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니까. 기러기들은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대형을 이루어서 V자로 비행을 한다고 하죠.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에게 양력이 생기면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에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에서 주목할 점은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 기러기의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 알겠어요. 근데 울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비행 내내 끼룩끼룩끼룩끼룩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새들이 날아갈 때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러기 날아갈 때 끼룩끼룩끼룩끼룩. 이것은요, 리더를 향해서 우리는 리더 너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 힘내! 끼룩끼룩 힘내! 끼룩! 응원이자 신뢰의 표시가 바로 깨룩깨룩 그 울음소리라고 하죠. 만약 어떤 기러기가 내가 왜 저 기러기를 따라가야 돼? 내 맘대로 날아가겠어! 하면서 대형을 이탈하거나 무리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된다면 거센 맞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추락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공동체가 지르는 그 소리를 생명의 신호로 믿고 철저히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와 신앙의 지체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끼룩끼룩과 같은 그런 말씀과 권면에 우리가 그냥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생명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난 여기 나갈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바람의 저항을 거세게 맞는 그 기러기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요,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여 다 함께.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선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뛰어난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 자존심 강한 플루트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연주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전면에 선 지휘자의 손짓을 바라보고 지휘자가 해석해주는 악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간다는 겁니다. 한 바이올린 단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신호와 공동체의 호흡을 무시하고 나만의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음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내 악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권위를 담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말씀의 권위와 지체들의 건강한 권면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민호기 목사님의 정금 같은 사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정근 같은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한 유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 중반이 지났을 때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지금 더 스피드를 내야 아프리카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데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확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 달리던 팀의 페이스메이커 동료 선수가 단호하게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면 35km 지점에서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 내 말을 믿고 지금은 철저히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 알았지? 선수는 순간 갈등을 하긴 했지만 감독님이 세워준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고 오직 동료의 지시에 순종하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지금이야! 하고 힘을 쫙 쏟아부은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요. 끝까지 곁에서 페이스를 조

조준해진 동료의 음성을 감독님의 지시로 믿고 순종한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거칠고 유혹도 많아서 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행하다가는 영적으로 지치거나

마지막 곡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버전으로 함께 나누고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카운슬링 기법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경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단어, 생각, 깔려있는 의미, 숨겨있는 의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밑에는 인간적인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또 칼 로저스는 심리상담의 70%는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마찬가지로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연을 물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사연을 먼저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소진영의 믿음과 삶,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하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감하시네 찬양, 보통은 위로부의 찬양으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범키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경청, 듣는 것의 70%가 심리상담의 전부다. 칼 로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고 또 순교자이신 본 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할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의 귀를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그시 위에 붙여진 찬양이죠.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당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적발돼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 전에 투옥되었을 당시 지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들을 엮어 만든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대에 오르기 직전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동욱의 삶 위의 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 듣겠습니다. 더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나갈 때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세상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아이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희망세의 내 눈만 바라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박진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진웅의 계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산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게 날개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 봐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통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동했을 때 그 감사함.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큰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보다 걱정, 근심할 거리들을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북녘당에 계신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지도자나 또 당, 뭐 수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감사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지선의 감사라는 찬양 전해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숨을 쉬는 것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일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를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북한 한국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들 세계의 뉴스들 함께 하실게요.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라디오 AM 채널을 통해서 또 북녘 땅에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한 마음이 돼서 우리는 같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북녘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분들의 간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누리며 살아가시는지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김도현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그렇죠.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0: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 다 네. 뺏겨서.
0: 밑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1: 네.
0: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1: 한국 드라마를
0: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1: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0: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1: 네.
0: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1: 네,
0: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맞습니다.
1: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1: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0: 네.
1: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1: 네.
0: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혹시 네.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1: 그러니까 호적도 불법, 없고.
0: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네.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0: 예,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걸

0: 이용하려고 하는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같아요.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뭐, 예,
1: 피하셨구나.
0: 제가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1: 아이고.
0: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 지역에서,
0: 네. 근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저,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면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0: 네.
1: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한국에 좀 쉽게 왔죠. 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1: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소열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0: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1: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0: 네네,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를 벌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탕감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예술대학들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내용을 졸업작품 과제로 내주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라면과 과자 등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 논의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문서에서도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윌레졸 부차관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상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해외 IT 인력 활동,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수익원 차단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적 준비 상황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급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악용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요 공항 여러 곳의 운영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모스크바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추가 공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여러 지역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망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추가 무기 지원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에 테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단됐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선에서는 양측의 군사 충돌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 탕감 혜택을 내걸고 병력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입대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보너스와 대규모 채무 면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참전에 따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입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군 모집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정보기관은 전쟁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서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증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 1조 6천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5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초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는 명품과

자동차, 금융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열풍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주요 예술 대학들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과 충성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졸업작품으로 창작하라는 과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부각하는 작품을 졸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음악무용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연주나 성악 발표 대신 직접 작곡과 편곡, 무대 연출까지 포함된 집단 창작 작품을 준비해야 해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 평가가 향후 직장 배치와 진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 긴장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작품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반제 투쟁의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과 충성심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라면과 과자, 사탕, 맥주 등 다양한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관 세관을 통해 김치라면과 해물라면, 소고기 라면 등 여러 종류의 라면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과자와 사탕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 상품이 북한으로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제품도 중국에 수출된다며 경제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장 디자인이 이전보다 개선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제품에 비해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북한산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은 중국에서도 한국산 라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북한산 가공식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진행하는 체험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형수술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한국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뒤 변신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식 화장법과 헤어스타일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성수동, 홍대 일대의 미용실과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중국어 예약 서비스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뷰티 산업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 관광을 넘어 직접 변신을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9일 열린 A조 2차전에서 개최국인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0대 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지만, 멕시코가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조 선두 도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해 조 1, 2위 24개 팀과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합니다. 조별리그 순위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이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해 승점이 같아져도 멕시코에 패한 한국은 조 1위가 될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한국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1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할 경우에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조 3위 또는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 2위로 32강에 오르면 비조 2위와 맞붙게 되지만 조 3위로 진출할 경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 등이 포함된 조의 1위 팀과 상대해야 할 수 있어 더욱 어려운 대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시작해 25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0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와 성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이 새벽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함께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경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고 그래서 구경꾼이지.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36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내에는 3대 꾼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관목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말꾼, 입으로 말로 한몫 거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일꾼.

0: 말없이 실천하는 꾸준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 말꾼, 일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번째 일꾼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구경꾼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나열을 했을 때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물론 구경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자의 말에 그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구경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서 구경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데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어두운 세계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네.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나이 없이 하나의 우악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네.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잡이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행편입니다.
1: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네.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빤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네.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

0: 눈물 겪고 정말에 우리 도르미에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2의 고난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을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 전에
0: 예.
1: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몇살 때?
0: 99년도에 나왔습니다.
1: 몇살 때쯤이셨죠?
0: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3, 1월 23일입니다.
1: 겨울에
0: 예.
1: 나오셨어요.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0: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까지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동복도 못 입고 그걸 한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살구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암흑이 땅입니다. 암흑이 땅이라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끼 살이가 고달픈데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하고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정치범 교사에 가야 되고
1: 맞아요.
0: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효날래 효날 수 없습니다.
1: 북녘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예.
1: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그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아하는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 주십시오.
1: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땅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사실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한 가족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국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우리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배에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중에 중요한 게 좀 아침 같아요. 대표님 아침 좀 챙겨 드세요.
1: 아, 저도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0: 네.
1: 그렇게 아침에는 또 좀 많이 좀 조절해서 적게 먹어요.
0: 근데 간단하게.
1: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하면 또 영양 가치는 있게끔
0: 네.
1: 네, 계란도 이제 먹고 뭐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홍당무 뭐 이런 걸로
0: 오.
1: 북한은 당근을 홍당무라 그래요. 당근이란
0: 아,
1: 말 몰라요.
0: 홍당무.
1: 네, 홍당무.
0: 네. 네,
1: 그런 것들 해서 아침에는 좀 간소하게 먹는데 그래도 영양 가치는 아주 충분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뭐 달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채소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겁게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1: 그렇죠.
0: 식습관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내 돈 내 산이 참 많은데 오늘 그중 하나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2: 6월 1일 왕란 한판에 11,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달걀이에요, 대표님.
1: 네.
0: 계란. 북한에서도 계란이라고 하면 통하나요?
1: 계란이라고도 말하고 한국은 또 달걀 그러잖아요. 북한은 달걀 그래요. 달걀.
0: 달걀?
1: 달걀.
0: 닭알?
1: 예, 닭알이죠. 닭알.
0: 어...
1: 예, 닭알. 닭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0: 네.
1: 계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한국은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너무도 계란이 싸요. 인건비에 비해 보면.
0: 네. 예,
1: 근데 북한은 정말 계란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0: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1: 아, 먹기 하죠. 먹긴 하는데
0: 네.
1: 그런데 그게 한국은 계란 이자처럼 이자 한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잘 몰라요. 한판 할 때 북한은 계란 파는 게 보통 열알씩으로 팔아가지고 옛날 뱃집에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에 팔긴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시장이 나게 되면 알수로 팔아요. 열알, 뭐 몇 알씩.
0: 볕집에다가
1: 네, 볕집 아니고도 어떨 때는 그래서 그릇까지 가서 알수로 뭐 20알 달라 뭐 이렇게 말하긴
0: 네.
1: 하거든요. 그리고 알당 가격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키로가 아니라 알 크기 따라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0: 아, 여기도 좀 그렇긴 하죠.
1: 비싸긴 비싸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 제가 샀던 계란은 왕란인 거예요. 왕란이면
0: 엄청 큰
1: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듣기 좀 이제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계란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대란도 있는데 대란보다 더 큰 게 왕란이거든요.
0: 애기 주먹만 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계란도 그람수 보게 되면 평균 60g에서 이제 전후가 돼요.
0: 그래요?
1: 60g보다 작은 거는 좀 알이 작다 그러고
0: 네.
1: 60g보다 커지면 알이 크다고 그러는데 왕란은 거의 70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란을 상기이자처럼 30알이 한 판인데 11,000원인 거죠.
0: 그렇죠. 여기서는 한 판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30알.
1: 네. 근데 또 보게 되면 또 유정란 같은 또 그런 이제 좀 고가 이제 아주 그것도 뭐 약도 먹여서 키운 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0알씩 넣은 것도 있고 15살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 좀 그런 건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0알이라 하더라도
0: 네.
1: 한국 계란은 너무도 맛있고 다 좋잖아요.
0: 아,
1: 질도 좋고.
0: 여기가 한창 유행이 있었던 게 그 계란에 네.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1: 네, 그렇죠. 맞아요.
0: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1: 네.
0: 애가 이렇게 공간 대비 정말 밀집된 곳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런 번호가 써 있어서
1: 네.
0: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그거를 좋은 번호를 일부러 막 맞춰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0: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달걀을 드셨던 거는 직접 사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1: 아,
0: 닭을
1: 아니죠.
0: 키우셨나요?
1: 우린 키우지 않고,
0: 네.
1: 도시다 보니까 키우지 않고, 저는 평양에 살 때도 닭을 키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아파트, 평양에서도 이제 계란을 먹고 싶어서 어떤 집들은 베란다에 키우다가
0: 어머.
1: 닭에다가 도망칠까봐 끈을 맸잖아요. 그씩 날았다가 끈이 맨 상태로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버덕버덕거리는 것들 막 있어요. 뻥을 쳐보면은.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은 계란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반찬에만 계란을 놔주면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이게 목이 막 꼬르륵꼬르륵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또 이제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0: 네,
1: 김일성
0: 평양에서.
1: 종합대학 졸업하고
0: 네.
1: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건강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0: 네.
1: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계란 가지고 또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계란에다가 약초를 먹여서 약달걀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한테 이제 올라가는 계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조 계란 이렇게 했는데 그 계란을 하고 제가 감사,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공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0: 네.
1: 근데 그때 이제 그 계란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운곡목장이라고 특수목장이 있어요. 진짜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죠, 그때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먹던 계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은 계란 먹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샀던 계란이 서른 날 사는 게 11,000원이면
0: 네.
1: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그거 살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란 산다는 게 있잖아요. 석달 동안 일해도 그 계란을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열알 구매하는 거, 열알 산다 하더라도 석달 일해야 될 정도로 노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그리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0: 열알에 석 달이면은 거의 뭐 열흘 일에 한알
1: 그렇죠.
0: 정도.
1: 한국에서는 한 시간 일하면 될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이자처럼 아 서른 날을 서른 날짜리 있잖아요. 서른 날을 이자처럼 그 산다 치면 거의 이제 석달 일해야 되는 값이 되는
0: 네.
1: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월급 가지고는 열알밖에 못 사요. 북한에서 현재 지금 월급 탄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 사는 계란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0: 이게 뭐 밥을 사고 나서 뭐 주거비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전히
1: 그게
0: 그렇게,
1: 뭐냐면
0: 네.
1: 북한은 원래 그전에는 배급소에서 쌀을 주고 신호품 상점이 있어요. 신호품 상점에서는 매 가정에 한해서 계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때는 국정 가격이라는 게싼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
0: 네.
1: 지금 국가가 그런 공급해 주는 게 파괴되다 보니까
0: 네.
1: 개인들이 계란을 이제 닭을 키워서 난 계란을 팔다 보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계란 사 먹으려면 한달 월급 가지고 열알밖에 못사 먹는 정도가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이자처럼 한 시간 일해서 서른 알 샀잖아요.
0: 네.
1: 그걸 살려면 노동자가 석달 동안 일하는 월급 가지고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0: 근데 그것도
1: 네.
0: 한판그 제일 큰 왕란을 사신
1: 왕란, 네,
0: 거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저는 사실 이게
1: 네.
0: 계란을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일 싼
1: 네.
0: 이게 할인할 때 가거든요.
1: 네.
0: 그러면 한 5, 6천 원 정도
1: 아, 그럴
0: 그러니까
1: 때도
0: 일반 알을
1: 있죠.
0: 네, 하는 거를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참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5, 6천 원 하는 거를 11,000 원짜리를 살수 있는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취사
1: 여러 가지
0: 선택해서 살
1: 있죠.
0: 수
1: 자기
0: 있는
1: 선택이. 그러니까 계란 면에 가게 되면 종류가 제가 한번 세어본 적이 있었어요. 거의
0: 오
1: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마트 그큰 매장이 있는데
0: 장난하네
1: 그 계란 매장이 엄청 공간이 커요. 거기다 계란만 쌓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게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것도 거기 맞춰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먹게 되어 있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왕란을 고집은 해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는 이제 노란자도 있지만은
0: 네.
1: 노란자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좀 있다 보니까,
0: 그쵸.
1: 근데 흰자 있잖아요, 흰자에. 이란 단백이라는 게 이제 흰자에 많거든요. 근데 그 단백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란은 그래도 큰거 사야 좀 속에서 편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시간 일해도 한 시간 뭐 보다 더 적게 일해도 이제 서른 날
0: 아니,
1: 큰 계란을 살수 있는
0: 그러니까요.
1: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북한에서 국동방송 들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얼마지?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시간

0: 도 안 되는 시간에
1: 네.
0: 살 수 있는 계란을 북한은 석 달을 이래야만 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1: 아, 참 이게 계란이 저희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말씀하신
0: 네.
1: 단백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장되게 먹는 친구들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판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계란을 한국 와서도 몸무게가 벌써 이제는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도
1: 네.
0: 하고 하는데도 몸무게가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란도 많이 지금 조절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서 두 알 정도는 먹어요. 그래도
1: 하루에 두 알.
0: 아침에도 후라이해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보고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긴 한데 보통 보면 그저 두 판 정도를 사서 먹다시피 하죠. 그러면 한 두 시간 이래가지고
1: 네.
0: 거의 60알 사 먹는 셈 되죠. 한 달에. 네. 근데 우리 가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다 보면 집 가족도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은 한국은 너무 흔하니까
1: 그쵸.
0: 먹을 게 많으니까
1: 맞아요.
0: 어떨 때는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음 달에 가서는 또 조금 적게 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 거의 뭐 냉장고에 무조건적으로 구비해두는 식품 중에 하나.
0: 예,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제가 대학 시험 치러 가야 될 때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만 주던 계란 후라이를 계란 북한은 계란 기름을 튀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1: 네.
0: 여기서는 계란을 후라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란 부치게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세요. 계란 부칠 때 그 냄새가.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배부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어릴 때 이제 자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계란 반찬 막 하잖아요.
1: 아.
0: 아침 밥 시간 준비하면서
1: 네. 그러니까
0: 밥상 딱 차리지만 아버지한테만 계란 반찬 가고 우리한테는 안 주니까 그 계속 눈이 가곤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치러 가게 되기 전에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은 저한테 계란을 헤매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게 지금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때부터 눈 떠야 되겠는데 뜨지마자 눈 감고는 엄청 큰 담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때 어머니가 형한테만 그거 해줄 때 진짜 그때는 막 눈물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1: 네.
0: 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따라해주는 것도 그때는 막 엄마가 야속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 갈 때
1: 네.
0: 전자 먹은 걸 우리 동생이 그때 엄청나게 저하고 막 형만 뭐 자식이냐고 하는 식으로.
1: 동생분은 대학 가실 때 안 해주셨어요?
0: 그 대학 갈 때 그다음에 해줬죠.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대학 갈 때는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같으면 저도 먹고 다 같이 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1: 그쵸.
0: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때는 뭐 눈 감고 뜨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때는 막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때.
1: 참 이게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도 남과 북의 차이가 술술술 계속해서
0: 그렇습니다.
1: 다 나누지 못한 이런 간극이 있잖아요.
0: 아 정말 한국은 계란이 너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비하면 너무 싸잖아요. 뭐 한 시간 일해가지고 서른 알 쌀 정도 되면 뭐
1: 네.
0: 너무도 싼 거죠.
1: 최저로 한 시간 일해서 최저로
0: 맞습니다.
1: 서른 알을 사고
0: 되는 거죠.
1: 우리 대표님만 해도 벌써 몇 알, 100알이 넘죠. 한 시간에.
0: 글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아, 그래서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같은 우리 한반도인데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차이가 심한 거예요.
1: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북의 간극을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45편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 섬기는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흔한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좀 봅니다.
1: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아들의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척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북녘당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란에 대해서 우리의 식료품의 거의 뭐 필수품과도 같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0: 네.
1: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묵상한 이 말씀에 붙들면서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 돈 내 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6월 22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북한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약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일에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생명 양식을 얻고 새로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골방의 예배자로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각자 계신 그 자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나를 엄습하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감찰하시고 돌이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0: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요나는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여러분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요나의 활동에 대해 짧게 한마디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선지자 요나의 활동이 나오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했던 선언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요나는 이제 그 왕들에게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선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워낙 잔혹하거든요. 아수르 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비석을 세웁니다. 세워서 어떻게 정복해서 포로들을 대했는가 이걸 보면은 아주 뭐 끔찍하죠. 막 살가죽을 벗기고 또 남성들은 저항하지 못하게 아예 남성의 이 생식기를 잘라버리고 아주 잔혹한 나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저쪽 니느웨로 가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기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풍랑 파도가 일어나서 이 선주와 선장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렸네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너 때문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누가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연중에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이 좋게 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는 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비뽑기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결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자 원래 오늘 우리 읽은 요나

로마서는 1장 17절부터인데 히브리 성경은 17절이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1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제 17절이 2장 1절이고 2장 1절이 2장 2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럽니다. 자, 이 강팍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빠진 바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망의 바다에 빠질 때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만남이 있고 예비하신 환경이 있고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낭망하고 절망하기가 쉽죠. 그러나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자, 꿀꺽 하고 들어갔죠. 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럽니다. 자, 요나의 이 3일. 여러분, 이 3일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이때, 그때를 이제 3일 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 3일 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묻혔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이 3일 동안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빠져보니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던 게 이제 떠오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런데 이 빠져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깊이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 뭐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고난, 징계는 우리의 삶에 교만하고 좀처럼 변하기 쉽지 않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결코 달가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익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예전처럼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기도할 게 오죠. 끊임없이. 자,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니다. 자,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여러분, 스올의 뱃속, 이 스올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제 보통 음부, 지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가장 어둡고

검은 사망의 구렁텅이, 수월이죠. 근데 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러죠. 이 뱃속, 수월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러분이 참 놀랍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오락가락하지만 들으셨나이다라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요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심령을 감동해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런 막 기도가 뜨거워져요. 근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를 때는 기도도 맹숭맹숭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물론 어제 너무 늦게 주무셔서 피곤하신 분들은 기도가 뜨겁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심령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수월의 뱃속, 정말 절망스러운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 수월의 뱃속에도 누가 계시다? 주님이 임재하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죠. 자,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닥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자, 여러분,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 선원과 선장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뭐라 그러냐?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그러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섭리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섭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요나는 요나서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이지 않는 손길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에 가시면요. 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박농쿨을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뭐 그냥 컸나 보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농쿨 예비했다고 그러죠. 그다음 7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와가지고 이 박농쿨을 막 갉아먹거든요. 그 벌레도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8절에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던졌다는 거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 힘들죠. 그럼에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성전이라는 건 주님 계신 곳, 주님의 임재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은 성전이 또 나오는데, 예, 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볼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죠. 나의 기도가 주께 올라가는데 주님 계신 하늘의 성전에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강화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물이 나를 영혼까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 정신이 없죠. 게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보면 여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마도 큰 물고기가 확 다 먹으면서 미역, 해초, 돛 이런 거 다 먹은 것 같아요. 먹어가지고 이 위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속에 요나가 있는데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미역, 말미자 이런 애들이 막 머리에 막 엉켜가지고 둘렀다 이거죠. 그 여기 보면은 주의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힘든 거죠. 자,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가두어 싸우나 산은 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깊이 높이 올라간 산일수록 깊은 뿌리가 있다고 믿었죠. 근데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제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보면요, 아직 하나님 안 건지셨고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니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적인 완료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자 성령의 감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자, 요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다시 이 민생의 밑바닥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돌아가겠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가 가서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나갈지 안 나갈지 이 모든 것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자,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구해주시죠.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합니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안 듣지 물고기들은 잘 듣습니다. 사람이 고약해서 이게 잘 안 들어요. 자,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이고, 요나 고생 많이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오물들을 다 경험하며 인생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기도하죠. 자,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면 요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죠. 자, 이때 요나가 고백하는 근본적인 것에는 뭐가 있느냐? 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요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고기 뱃속까지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그때 우리는 뭐하냐? 주 앞에 나와 비로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일꾼으로 요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0: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요나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결론을 생각하면 그분의 생각은 늘 옳다는 것이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버리는 다시스로의 역주행은 물고기 뱃속의 3일이라는 다소 스릴 넘치고 동화 같은 상황을 요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데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영적 감각조차 무디였던 그를 주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바꾸어 놓은 이 3일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저버린 요나를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세상으로 내놓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샬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나의 아니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산순교자가 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요즘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과 다시 역전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다는 말과 정확하다는 말의 차이는 반딧불과 번개불의 차이만큼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실수한 거야, 조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용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손에 공이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들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맞은 건 맞는데 새끼손가락에 살짝 스쳤어. 그러니 핸들링이 아니야.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막기 시작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고 그렇게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해도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이 아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거기는 너무 약해서 많이 갈 필요도 없다. 2, 3천 명만 가도 됩니다. 맹수는요,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전심전력을 다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아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아이성 전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아 아간이 발견되었을 때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그 아간의 범죄를 치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더 큰 미래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고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는 길로

0: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많고 탈도 많은 시대,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도 하도 인간들이 말이 많아서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라는 농담이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실수도 크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의 안일한 생각, 안일한 판단, 대충의 삶이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걷어찰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고 끝없이 복종시키고 끝없이 갈고 닦을 수만 있다면 작은 실수도 줄이고 더 큰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처한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고요.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네오운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제 하지도 지나했고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여름입니다. 각종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철이 되면은 피어날 때가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꽃은 자기가 피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꽃들은 절대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질 뿐 다른 꽃을 의식해서 빨리 핀다든가 아니면 늦추어 피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도 꽃입니다. 제각각 활짝 필 때가 있어요. 일찍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맞추어 활짝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나누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최소 두 명 이상이 짝을 지어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공부든지 하브루타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의견도 밝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운 내용을 설명할 때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네 생각은 어때? 입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은 요즘 교육의 핵심인 메타인지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한국의 교육청에서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며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주제는 탈무드와 성경입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주제로 최대한 자주 하브루타를 합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에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로 하브루타를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월드비전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김현우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권리의 노예인가 사랑의 종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고린도 9장의 말씀은 앞장을 읽어오셨던 분이라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장입니다. 앞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장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권리를 말하고 또 자기의 일한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거기에 대한 소득을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일종의 생활비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이 고린도 9장의

말씀은 권리냐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8장부터 이 10장까지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을 앞에 바쳐졌던 고기들, 음식들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죠.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9절, 8장 9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겐 권리가 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가 형제를 무너뜨리면 그 자유는 복음의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바울 당신은 말하기는 쉽겠지. 당신도 권리가 있으면 당신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려 들지 않지 않느냐. 바로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응당 받아쳐 올 질문에 대하여서 구장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장 말씀에서는 나의 역시 권리가 있다.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지원받을 권리도 있다. 사도로 인정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내 주장할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울이 이와 같은 자신의 이 권리 포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더 중요하길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삶의 권리, 또 자기가 응당 일했으니 받아야 될 생활비에 대해서 왜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했을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우리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자유도 있고 그 자유를 스스로 옥죄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더 소중하기? 우리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빵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 외침은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 이어졌고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얻었던 그 자유가 그리고 그 평등이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권리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역사입니다. 성경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기에 이 주장은 근거가 있었고 주장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권리는 많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가는가? 자유는 많아졌는데 왜 공동체는 점점 깨어지는가? 모두가 내 권리를 말하는데 누가 먼저 양보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할 것인가? 누가 먼저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경계합니다.

권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포기한 최초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섬김을 받으실 분이 도리어 섬기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자기의 권리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보다 더 큰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9장을 통하여 전서 9장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권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4절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4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신이 이 권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14절 말씀에서는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고 나는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성경도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이시기에 억울한 일들을 미워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노동한 자의 삭슬 주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권리가 아니라 권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은 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9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다. 이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5절 말씀.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청중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 바울은 나는 받지 않았다. 왜일까요? 권리가 있음에도 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상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행사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오히려 내려놓겠다. 사용하지 않았다. 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난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에게는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6절 말씀에 부득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안 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나, 이 충진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들으면 이 교회에 다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위해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권리보다 더 큰가? 바울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착실하게 살아야지. 착실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벌어먹을 것도 내가 일해서 돈 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윤리를 배웠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권리를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권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자를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십자가에 올라서셨습니다. 왜? 바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은 권리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권리만 내려놓았을까? 바울만 이 권리를 내려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룻과 땅을 나누게 되었죠. 사실 그는 연장자로서 아버지 아비와 같은 자로서 충분히 자신이 먼저 택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그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주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룻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리.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권리를 움켜쥐었던 룻은 소돔을 향했고 권리를 내려놓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 전체를 소유합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권리를 얻었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부하들은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거두고 죽일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길 사람이 없어서 머뭇거릴 때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스승이신 분이 종이 되어 제자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 바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이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22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권리를 포기한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죠.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은 결국 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은 그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말들이 나와도 그는 이 복음의 사명과 그를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권리보다 예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했고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다가가기를 더 소중히 바라고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는 자기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 그것은 바울이 특별하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자, 유산된 아이입니다. 뱃속에서 엄마 아빠 얼굴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버려진 아이입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나는 사도들 중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교회를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 성실, 열심, 나의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 여기서 말하는 괴순은 괴측하게 생긴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최선봉장이었다고. 죄인 중에서 가장 최선봉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이라.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자기의 권리를 왜 주장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 보기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편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에 한 사람이라도 주를 만나게 하고자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은 주께서 먼저 나에 대하여서, 괴수 같은 나에 대해서도 일체 오래 참으사 나에게 보이셔 기회를 주셨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죄인들도 희망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우리 법, 우리 지금 한참 이 법에서 많이 진행되고 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앞장, 제일 반역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중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괴수와 같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나에게 용서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람을 많은 죄인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무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있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이 나오는 거죠. 9장 22절 말씀, 한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99마리 두고도 나서시는 하나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나갔던 그 자리를 다시 언제 돌아올지 항상 쳐다보면서 저 멀리 전밖에 보이지 않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 나가셨던 아버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강도 한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을 포기하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내려오시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하나님.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권리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권리 포기의 미덕을 가르치는 장이 아닙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권리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권리와 영광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9장 말씀의 중심은 권리 포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랑장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 13장만 기억하시는데 9장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라. 아멘. 이 말씀은 권리를 버리고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기꺼이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아무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가정에서 내 권리보다 내가 먼저를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과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아는 사람, 공동체에서는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권리를 지켜야 행복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정도, 교회도, 친구 관계도 모두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결국 깨집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낮아질 때, 누군가 먼저 용서할 때, 먼저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신기하게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움켜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라고. 그러나 십자가는 더 깊이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권리를 지켜야 아둥바둥, 내 권리 빼앗길까봐 두려워 법적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사랑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빼앗기지 말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끝까지 내 권리를 지키라 말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이지만 나를 끄집어내시사 살리시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주님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들을,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서 많은 이들이 무릎 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권리만 배우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주 안에서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아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행복하고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김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3국에 5209번, 054-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사랑 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신앙과 양심이 더욱 지켜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시고 공적인 기관들이 정직과 책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세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리 기도 드리옵나이다.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결정하다 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영어로 decision. 이 단어는 원래 결정하다 라기보다 자르다, 끊어내다 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란 무언가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가능성들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결정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택하면 저 길은 포기해야 하고 지금 내리는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혹시 더 좋은 선택이 남아있지는 않을지 망설이며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완벽한 선택을 요구하시기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결정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앞이 다 보여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딛는 그 한 걸음,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음성에 응답하기로 결단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의 결정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디시전, 결단하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디비전, 구별하며 내 생각이 아닌 디렉션,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자. 일명 믿음의 DDD. 자체 개발입니다. 디시전 결단하고, 디비전 구별하며, 디렉션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에요. 디시전 하나님의 것들만을 남기는 거룩한 구별입니다.

디비전, 하나님을 향한 방향, 디렉션. 이번 한 주 이 믿음의 DDD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오늘 좀 영어 시간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본 영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디시전, 결단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디비전, 구별하는 거고요. 내 생각이 아닌 디렉션,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DDD예요. 3D입니다. 이것보다 복된 3D가 있을까요? 자, 이 시간 출석체크 출첵받을게요. 이번 한 주 주님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또 방송가족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두 글자, 요거 어떨까요? 결단, 결단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결단, 결단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자, 또 방송하실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또 힘을 주고 계세요. 뒷자리 9507님, 보서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토요일에 시어머님 생신이어서 각자 음식을 만들어 또 모여서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또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이 상추는 직접 재배한 상추일까요? 너무 싱그럽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막 잡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참 행복해 보이시는 우리 시어머님 그 내외 분들이신데요.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사진 또 일상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자리 2042님께서도요 아멘이라고 또 오프닝에 화답해 주셨고요. 뒷자리 우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초. 피디님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저희 국내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교회에서 진행했답니다. 팥빙수와 핫도그, 슬러시를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팔았는데요.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제주도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실 우리 4420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이신데요. 아이고, 그를 위한 또 펀드레이징을 하셨군요. 이 바자회를 또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셨을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할게요. 두자리 5522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은 날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두드림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떠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두드림 선교팀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오늘은 또 기도가 간절한 날이에요. 우리 오우둘둘님께서요. 일단 무엇보다도 시험 기간, 시험을 치르시는데 오늘 가장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날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러면 지금 시험 보러 가시겠네요. 기도할게요. 제가 막 두 손에 지금 땀이 나는데 두 손 꼭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치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학습하신 것, 예습하고 복습하신 것들 다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하게 시험 잘 치르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교회 이 두드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오늘 선교를 또 떠나는 날이기도 한데요. 모쪼록 정말 안전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9507님, 사랑의 종소리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뒷자리 7924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결단! 새벽기도 다녀오면서 극동방송을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7924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새벽기도 결단하고 또 은혜 가운데 다녀오셨을 우리 7924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924님처럼
결단.

0: 결단 두 글자로 출첵 제시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으로 오늘은 결단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뭐 이행시 막지 않겠습니다. 뒷자리 6809님께서도요. 결실을 맺자 단디하이소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행시 오늘 또 결단 출첵 제시어로 보내주신 우리 6809님 참 좋습니다. 268 하나님께서도요. 이미 결단했습니다. 느낌표 5개 보내주셨어요. 52님 아멘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이어서 손의 사정사 우리 박경환 장로님께서 나눠주는 경제지식 지혜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도 분석하고 경제 용어나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도 완전 강하게 추천, 강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오늘은 어떤 지혜 담아오셨을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들어 금리의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재테크로 인한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자 매스컴 여기저기에서 ISA라며 주목받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ISA가 무엇이며 종류와 활용 방안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A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ISA는 Individuals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2016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ISA는 투자자에게 비과세와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금융 상품으로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 금리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사회 초년생부터 직장인, 은퇴 준비 세대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ISA는 단순 예금 통장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개형 ISA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이 가능한 계좌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유형입니다. 둘째, 신탁형 ISA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예금, 펀드 등을 스스로 골라 담는 구조입니다.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1인명 ISA입니다. 이는 전문가에게 상품을 선정, 편입, 교체 등 운용을 위임하는 유형으로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럼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일반 통장 계좌에 비하여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반형 계좌의 순이익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이 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의 이자 배당 세율 15.4%보다 훨씬 저렴한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에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100만 원은 9.9%인 9만 9천 원이 가세되어 원래 세금인 66만 원보다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0: 장점은 손익 통상 기능이 있어 ISA 내에 여러 상품에서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IRP 연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ISA를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서 잔액을 IRP, 즉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납입 세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사용 시 유의사항과 가입 대상, 조건, 활용 방법 등 이 시간 다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한 자
1: 하나님 안에 사는 자. 자, 오늘은 ISA 계좌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Individual Saving Account, 즉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덕분에 오늘 잘 알게 됐습니다.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 나눠주신 장로님이신데요, 감사해요. 더불어 보험이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9-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또 방송하실 분들 결단으로 출책 남겨주고 계세요. 결실을 맺자 단기아에서 아까 보내주셨고요. 결단으로 출첵합니다. 2667님 맞으셨어요. 감사합니다. 0535님, 와, 이행시를 결단으로 보내주셨어요. 결심하셨나요?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마음,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흐린 날씨지만 극동방송과 함께 마음은 맑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요. 주님으로 결단하며 오늘 이 아침 또 월요일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공호 사모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멋진 이행시. 또 저도 힘이 납니다. 뒤자리 0832님, 결단! 어제 집사람과 처제들과 담소를 나누려고 카페를 갔는데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오해가 많이 쌓인 걸 확인하고 온 시간이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려다가 갈등만 확인하고 온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0832님, 이렇게 솔직하게 다 내려놓아서 다 드러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오해를 이해로, 그 이해를 믿음으로, 기쁨과 환희로 바꾸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0832님, 이렇게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0832님, 파이팅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결단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바로 극동연구소 극동랩.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극동 연구소
1: 극동 랩
0: 극동 랩.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옵니다. 바로 극동 랩. 한 달 만에 오셔서요. 바로 한동대학교 글로벌 녹색기술연구원 김경태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이른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약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0: 또 한동대학교는 시험기간이었죠?
1: 네.
0: 어떻게 시험기간이 잘 마무리가 됐을까요?
1: 예, 잘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방학입니다.
0: 야, 방학이다. 언제나 이 듣기만 해도 설레는 그 두 글자, 방학. 저희는 방학 없이 오늘도 달려갑니다.
1: 네.
0: 자, 한 달 만에 뵈니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0: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알기론 우리 교수님께서 또 충진교회에서 악기로 또 매주 섬기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에 어떤 악기를 좀 연주하시나요?
1: 예, 제가 연주하는 악기는 소프라노 색소폰입니다.
0: 소프라노 색소폰?
1: 네.
0: 색소폰 안에서도 또 그게 나뉘나 봐요.
1: 그렇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바리톤도. 네.
0: 우리 교수님의 멋진 이 소프라노, 이 색소폰 연주를 보고 싶으신 분 이 충진교회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1: 아,
0: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뵀는데 브랜드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뒷자리 우리 720 하나님 결단으로 또 이행시 멋지게 보내주셨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길에서요. 단 주님께서 가라시는 길로요 라고 이 멋진 결단의 이 결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 주시는 길에서 주님 가라는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720 하나님 멋진 은혜 넘치는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은혜 전할 수 있어서 참 큰 기쁨인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실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1: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한동대학교 생명학과 우리 김경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 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907님, 교수님, 성우 같은 목소리 반갑습니다. 라고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야 정말 성우 같은 목소리 맞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지시죠? 자, 교수님, 지난번 내용 정말 흥미로웠고 꼭 우리가 알아둬야 할 상식이기도 했어요. 요즘 유튜브만 보더라도 성경에 대해 뭐 나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영상들 참 많은데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내용 역시 아주 작은 파편적 사실만을 통해 전체를 왜곡했던 큰 오류가 아니었나 싶어요, 교수님.
1: 네, 맞습니다. 네.
0: 한번 그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복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 예,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창세기에 그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홍수가 기원전 2800년경에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모세가 창세기에서 기록할 때는 기원전 1400년경으로 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모세보다도 훨씬 전인 기원전 210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더 오래된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판에도 전 지구를 덮는 대홍수 얘기 또 방주 이야기 그런 게 실려 있습니다.

0: 그래서 아마도 후일에 모세가 이 길가메시 스샷이 점토판 기록을 보고 베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1: 그랬었죠.
0: 예. 근데 사실은 길가메시 이 스샷을 보면 전체 대홍수와 방주 이야기는 성경의 얘기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른 면이 많습니다. 길가메시 스샷에는 뭐 여러 신들이 나오고 유일신이 아니죠.
1: 그렇죠.
0: 또 인간의 수가 많아지고 또 시끄러워지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신들이 대홍수를 일으켰다.
1: 네, 감정적인 대응이었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뭐 6일 동안에 있었고 또 방주도 7층 구조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는 이 거친 파도 해일에 아주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네,
1: 멀미가 심했을 겁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수메르인들에게 이제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이 전 지구를 덮는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민족마다 이제 홍수 설화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마 이 길가메시 스사시도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설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된 숫자, 기간, 뭐 세부 설정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그 차이를 길가메시 스사시와는 보여주고 있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홍수 설화를 신화적 서술로 그렇게 기록했고 반면에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 노아의 홍수 기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가지고 역사적 사건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지난번 나눴던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유의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단편적인 어떤 사실들 뭐 일부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 있다고 거기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게 마치 필연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교수님. 저도 뭐 가끔 보면 뭐 누구 닮았어. 너 코하고 눈이 조금 닮았더라 저 사람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희는 이런 섣부른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출책제시어 결단으로 더욱더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그 혼탁한 많은 정보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뒷자리 3328님, 3328님 결정하시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두 큰 소망 이루시길요. 꼭 약속해요 라고 결단으로 아주 멋진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면서 나가요. 522님께서도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받으신 은혜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멋진 목소리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목소리로 오늘 이 아침 또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오늘은 교수님 또 새롭게 나눠줄 이 배울 연구 주제가 궁금한데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30년간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 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금식 기도하시고
1: 네.
0: 그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거쳐서 이제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방문합니다. 이때 안식일을 맞아 가지고 회당에 들르셨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이사야서 이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가지고 읽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장면을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보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때 네. 이 읽으셨던 그 이사야서 이게 도대체 어떤

0: 성경이냐. 이제 그게 한번 궁금하죠. 한번 그렇죠.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두루마리인 겁니다. 네. 바로 이사야서가 빼곡히 적힌 그 두루마리였을 텐데 이 두루마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네. 어떤 걸 이렇게 읽으셨던 걸까에 네. 대한 오늘의 그 연구입니다. 네. 예, 본격적인 연구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읽히던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까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1: 아람어요.
0: 예. 그리고 한편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는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1: 그리스어. 네. 예.
0: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하면 회당에 있던 통역사가 아람어로 백성들에게 통역해주고 또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성경과 거의 동시대에 사용되었던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 예.
0: 바로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에서 필사되었던 그런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1: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군요.
0: 네.
1: 그래요. 그러면 쿰란 동굴에서 기원전 3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 나온 그 에세네파란 어떤 공동체인지 좀 궁금합니다.
0: 예, 이 에세네파는 그 쿰란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독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들은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쿰란 광야로 이주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또 매일 목욕하면서 정결의식을 행했고 또 기도와 성경연구에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1: 네.
0: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도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양이나 염소 가죽을 실로 꿰매어 가지고 이어붙인 길다란 양피지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경우는 길이가 약 7.3m에 달하는 아주 크고 무거운 두루마리입니다.
1: 7.3m요?
0: 네.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의 기록 연대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와 겹침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펼쳐 읽으셨던 이사야서도 이와 같은 종류의 사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1: 네, 에세네파 이 공동체가 또 이렇게 아주 정결한 또 생활을 하면서 또 이사야서를 필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염소 가죽이나 뭐 이런 거에 깨어서 붙인 성경에 필사를 한 건데 그 길이가 무려 약 7.3m. 여러분 7.3m 아시죠? 와 이게 대단합니다. 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좀 고고학적 발견으로 일컬어지잖아요. 요 사해 그렇죠. 사본이
0: 네네.
1: 요 발견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0: 네.
1: 궁금합니다.
0: 예.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을 기록한 에세네파는 자신들이 정성들여서 기록한 성경 사본들과 문서들을
1: 네.
0: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황량한 광야의 그 동굴에 숨겼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 로마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기원 후 68년경에 로마의 제10군단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그 길목에 있던 쿰란 공동체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멸당할 위치에 놓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들은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던 이 성경 두루마리들을 자연 동굴 깊숙한 곳에 비밀리에 숨겨놓고 피난을 떠났던 겁니다. 이후에 이제 쿰란 공동체는 흩어지거나 몰살당해가지고 동굴에 이 숨겨진 성경의 사본의 존재는 까맣게 잊혀졌죠. 그런데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후에
1: 네.
0: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 2000년 동안 이 건조한 사막기후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이 될 수 있었습니다.
1: 이게 정말 또 우연인 것 같지만 다 필연적으로 다 그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야 발견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면 궁금해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0: 예, 그 사해 사본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은 1947년인데요.
1: 네.
0: 그때 베두인 소년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에드 디브라고 불리는 이 소년인데 이 소년은 사해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양떼와 염소떼를 치고 있었어요.

0: 그런데 그때 염소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해가지고 가파른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녀는 염소를 찾기 위해서 절벽을 오르다가 작고 어두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동굴 안에 염소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돌멩이를 그 동굴 안으로 힘껏 던졌죠. 그러니까 동굴에서 무슨 그릇이 깨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굴 바닥에는 길다랗게 생긴 점토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 천으로 쌓인 낡은 가죽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 아, 그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47년 초에 어떤 소년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이 천으로 쌓인 두루마리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동대학교 생명학과 김경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내용들 녹음 파일로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 더불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연구와 이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요 녹음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흥미진진해요 교수님.
0: 네.
1: 이 두루마리가 그럼 그 성경 사본이었다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0: 예, 이 소년 목동은 두루마리 문서를 몇 개 챙겨서 나와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의 골동품 상인에게 푼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1: 팔아요?
0: 예. 그다음에 이 골동품 상인으로부터 이 두루마리 네 개를 이 시리아 정교의 사무엘 대주교가 구입을 했습니다.
1: 오, 그래요?
0: 그래서 그는 이 히브리어로 쓰인 고대 문서임을 직감하고 히브리 대학교에 감정을 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두루마리는 히브리 대학교의 수케니 교수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 수케니 교수는 문서들의 고고학적 또 종교적 가치를 알아보고 사해 두루마리라고 이름을 붙인 분입니다.
1: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미국의 신학생이었던 존 트레버가 1948년 2월에 이 두루마리의 글씨체가 고대 히브리어임을 알아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고고학 권위자인 윌리엄 올브라이트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 교수는 이거를 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위대한 성경 필사본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알려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1948년부터 1956년까지 이 쿰난 동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11개의 동굴에서 약 900여 개의 두루마리와 또 수만 개의 조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두루마리 사본을 감싸고 있던 천과 가죽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는데 이 문서들이 기원전 250년부터 기원 후 한 70년 사이에 작성된 진품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의 획 모양, 또 철자법, 필기 스타일 이런 걸 이제 분석해서 또 검증했고요. 또 양피지와 또 잉크의 성분을 분석해서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1: 그렇군요. 역시 우리 교수님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이렇게 문서를 성경 사본을 또 선물로 보내주신 게 아닐까 또 생각에 무련듯 듭니다. 뒷자리 720 하나님, 저도 흥미롭고 너무 재미가 있어요. 역사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네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이 667님께서도요 지금 연구라고 그리고 더불어 경제까지 메일 주소 보내주셨습니다.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요 극동랩 내용을 녹음 파일로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으로 지금 바로 연구와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요 교수님, 요 사해사본이라는 게 오늘날 성경과 얼마나 좀 동일하고 일치가 될까요?
0: 네, 사해사본에서 이 에스더스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최소 한 장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내용 전체가 온전하게 기록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았고 완벽했고 총 7.3m에 달하는 아주 가죽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본 외에도 유대인들이 널리 읽었던 종교 문헌들, 외경, 위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문서의 한 50%는 쿰난 공동체의 규칙서 또는 종말론적 전쟁을 묘사한 두루마리

0: 또 성정 주석서 뭐 이런 문헌들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사본이 기원 후 10세기경에 쓰여진 마소라 사본이었습니다. 그 이 마소라 사본과 이 사해 사본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내용이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1: 네. 그 내용이 일치가 됐다.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이따 우연히 어떤 불현듯 이렇게 발견이 된 것들이 이렇게 일치가 거의 다 된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해요.
0: 그렇죠.
1: 이게 우연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또 뭐예요, 교수님?
0: 예, 이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이 문맥을 이해함으로써만 단어의 뜻과 발음을 할 수가 있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자꾸 이렇게 흩어지면서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제 이래서 마소라 학자라고 불린 유대인 서기관 그룹들이 성경을 후대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음 본문 주변에 점이나 선을 넣어서 소리를 나타내는 모음 기호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성경이 필사된 것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1: 그렇군요. 아,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그렇다면요, 요 마소라 사본을 좀 베낀 이런 사본들이 또 남아 있을까요?
0: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마소라 사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원 후 920년 경에 알레포 사본은 있는데요.
1: 네.
0: 이게 가장 정확한 사본입니다. 그런데 1947년 시리아 알레포에서 발생한 이 반유대인 폭동으로 인해가 회당이 이제 불타면서 모세오경 같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소실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마소라 사본은 기원 후 1008년경에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는데 이 레닌그라드 사본에는 구약성경 전체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본의 사본이 또 있고요. 그렇다면 이들 마소라 사본들과 이게 좀 궁극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사해 사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0: 예, 이 마소라 사본을 필사한 알레포 사본이나 또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사해 사본입니다.
1: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0: 예.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마소라 사본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본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95% 이상 일치했습니다.
1: 우와.
0: 예.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5%는 뭐냐면 예. 사소한 철자 표기법 또는 문법적 차이, 단어 순서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보석 PD님 또는 PD 김보석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1: 알맹이는 완전 똑같았던
0: 네.
1: 거네요. 예.
0: 사실상 100% 내용이 일치하는 셈이었습니다.
1: 아, 진짜 신기하다.
0: 그래서 이는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손으로 성경을 베껴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변화나 왜곡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으로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팩트,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이게 필사할 때 있잖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성경을 필사할 때도 막 이렇게 오탈자 있고 내용을 누락하거나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 서로 입도 안 맞추고 계속해서 이 필사라고 사본을 했는데 이게 거의 일치도가 100%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0: 네.
1: 성경의 내용이 온전히 보존돼 전해지는 것,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예, 사해지역 이 쿰란 동굴에서 보관되었던 이 두루마리 성경이 거의 2000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적인 일이고요.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인도하셨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1: 아멘,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0: 교수님, 오늘 또 귀한 내용 나눠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좀이 오늘의 연구 주제를 관통할 만한 한이 성경 구절이 좀 있을까요?
1: 예,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0: 네.
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으로 오늘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수님, 오늘의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이 성경의 말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겠죠. 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원히 보존되어서 없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교수님.
1: 믿습니다.
0: 아멘. 우리 뒷자리 0594님께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 생각에 기분이 싱숭생숭한 월요일 아침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잠잠하게 지적 양식을 쌓게 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이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팅 하십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오늘 교수님이 나눠주신 내용으로 이 조금은 싱숭생숭할 수도 있는 월요일 아침을 또 힘차게 열게 되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이님, 오늘도 그 깊고 넓은 사랑으로 눈물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교수님, 제가 좀한 가지 갑자기 좀 궁금한 사실, 이렇게 의문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해사본이, 그 아까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사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동일한 저 사본은 아니지만
0: 아니지만,
1: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활용되었던 사본이 그 SNF가 기록한 그 사본과 동일한
0: 동일한
1: 거였다 이렇게.
0: 것이다.
1: 왜냐하면 같은 시대였으니까.
0: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교수님, 좀 과학 연구를 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교차 분석을 활용을 하실까요?
1: 아, 그럼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도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조사할 때
0: 네.
1: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가지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교차 검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실험 결과를 검증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때 이를 이제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공부할 때도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또 영어 성경도 참고하고 또
0: 그죠?
1: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또 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결론, 교수님, 성경은 사실 그 자체죠?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사실 그 자체임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뒷자리 7694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아침. 오늘도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귀한 문자, 힘이 나는 문자, 은혜 넘치는 문자, 우리 7694님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연구라고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연구와 더불어서 메일 주소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나눈 이 방송 녹음 파일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참 다채로웠고, 그리고 깊었고, 참 은혜 가득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서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1: 예, 저도 이 극동방송의 보석 같은 김보석 PD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휙 가버렸네요.
0: 네, 시간이 휙휙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은혜 가운데 누렸다는 의미겠죠. 교수님, 오늘은요, 썸머 스페셜, 일종의 방학을 앞두고 나누었던 이 종강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본 개편부터 오늘까지 참 은혜로운 내용들로 이 시간 나눠주셨습니다. 약두 달간의 썸머 스페셜을 지나 다시 함께할 예정인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0: 네,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도 방송하실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975님 연구라고 보내주셨고요. 9507님, 교수님, 피디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랩의 한동대학교 글로벌 녹색기술연구원 김경태 석좌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극동랩의 우리 교수님이셨고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야, 우리 2975님 다 보내주세요. 메일도 보내달라고.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성을 내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니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고 청하지요. 그렇게 또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화해 같지만 화해가 아닌 입맞춤을 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를 해결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러기를 4년,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오늘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고해요. 다윗은 자녀 고난으로 점점 거룩해져 갔지만 압살롬을 키운 것은 분노였어요. 회개는 안 되고 분노는 나의 힘을 외치면서 내버려 둠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송사하러 온 이들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해주고 껴안아 주니 12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고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왕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신 사람은 왕이 되든 안 되든 평안이 있지만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압살롬은 사실 11년간 안 보며 훈련시킬 제목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할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했고 피해의식도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간과했어요. 압살롬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해요. 속은 자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서 왕이 되고 싶나요? 직장과 가정의 왕이 되어 만족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빼앗고 싶나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둘째, 도망가야 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14절에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하며 재촉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던 다윗이에요. 그토록 용감했던 다윗이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합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급박한 순간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니 누가 내 편인지 분간이 안 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너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자기 백성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곧 구원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이기에 무조건 도망가야 모두 살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은 무슨 일을 당한 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서도 딱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결론임을 즉각 안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도망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은 압살롬이 후궁까지 해치겠나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 섭리에 맞게 쓰셔서 추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왕 노릇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다윗이 도망하듯 더큰 나의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 곁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나요? 사랑해서 져주나요? 사랑하기에 물질, 명예, 시간 등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이 있나요? 도망갈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 고난으로 도끼가 가득했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도끼가 빠졌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부자가 되어 시댁과 친정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남편의 사업까지 망했어요. 그 여파로 저는 투잡을 뛰다가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여기저기 살피다가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지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온몸으로 절규하며 원망했는데 교회 지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난날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 위장 이혼을 택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가정의 구원보다 내 이익을 우선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시간이 흘러 저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고 그런 제게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 라고 해요. 전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0: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색이 올라와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거든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저도 이기심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임을 인정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14절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할게요. 공동체를 통해 저의 도끼를 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남편이 집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칠 때 응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멈추겠습니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벤메르하게 이를 때 그렛과 블렛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이 600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돌던 시절부터 함께한 이들이에요. 통일왕국이 되며 수많은 인재가 등용됐지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 환난의 때에 다시 따라 나선 사람은 환난과 원통함을 함께 겪은 이들 뿐입니다. 다수가 얼마나 허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성숙해갑니다. 눈물 흘리며 도망간 다윗이 훗날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듯 자녀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이 고난의 순간도 언젠가 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왕좌에서 내려와 사랑하기에 도망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압살롬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봅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왕좌에 오르니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합니다. 급박한 순간에도 구원을 위해 분별하여 사랑으로 도망한 다윗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망하길 원합니다. 이기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져주고 급할 때 말씀이 생각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저의 더 큰 악을 보며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함께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위원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0: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언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물 혹은 여러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소개하고 또한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허기 혹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는 앞에 요한복음 7장부터 이어지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의 행사와 연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 초막절을 가나안 땅에서 지킬 때에 그들이 기념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여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을 초막에서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추수가 마치고 나면 집 앞에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였던 거죠.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기억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의 전통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확대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은 어떻게 이제 구분되냐면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 또 이 성전으로부터 실로암 연못 가운데 여인들이 물을 길어서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물이 공급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밤이 되면 초막절 밤에 이 불에 이 기둥을 해서 이 불기둥을 밝혀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는 이 의식을 가졌어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성전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네 개의 뜰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뜰이 이제 바깥에서부터 보면 각 사람이 지나갈 한계를 정한 건데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 그 안쪽에 이제 여인들의 뜰,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했었거든요. 근데 저 기둥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빛의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초막절은 빛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 가운데 불을 밝히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성전에 불이 밝혀지면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도 이걸 보면서 아,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구나라고 그 방향을 보게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두웠거든요. 로마의 지배 안에서 암울했던 시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이 침체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불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초막절에 불을 밝히는 이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그들이 기다렸던 빛,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빛이 지금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오늘 본문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본문에 이 빛은 영적으로 세 가지의 작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빛은 밝혀주어서 알게 하는 계시의 빛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밝혀주는 분으로 그들 가운데 왔던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빛은 어둠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던 겁니다. 이 백성이 어둠 가운데 갇혀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빛은 또한 깨끗하게 만드는 성결, 거룩함의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을 얻고 그분 안에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자신을 이러한 빛으로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빛을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앞으로 달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그들은 회복을 얻고 삶을 얻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생명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은혜를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참 절묘한 지점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앞에 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8장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에 누가 나오냐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안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예 여자들은 거의 100% 죽습니다. 그들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것으로 이미 그 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던져놓고도 모두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치겠다라고 죽이겠다라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할 때 그들의 죄의 상황 앞에 모두가 물러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인에게 했던 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다시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라. 다시는 죽을 죄의 상황에 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던 겁니다. 왜요? 오늘 그녀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것들은 떠나갔고 오늘 그는 죽을 자에서 생명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의 삶은 빛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의 어둠, 너희의 죄의 상황 앞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왔으니 오늘 누구든지 오늘 이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났거든 그분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정보를,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빛 되신 주님을 보았느냐, 빛 되신 주님을 발견했느냐 그렇거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빛을 발견했거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지 말고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죽을 자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죽음에서 모면하고 싶거든 생명의 그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모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삶을 아주 절묘하게 이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한번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가 대단하게 느낄지라도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요 빛의 자녀로의 삶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거든 지금부터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을 기웃거리거나 어둠 가운데 거하려 하지 말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러면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할 때 그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
당신이 당신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것은 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들은 빛 되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거절하느냐?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빛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낫게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 그들이 원했던 어떤 빛은 그들의 식민 상태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뭔가 부유 혹은 좋은 것들로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고도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여러 능력을 보며 그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 앞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어둠에 갇힌 상태로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그들 이 생각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말씀하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이 시대의 상황, 그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기에 시대를 알며 세상을 알며 또한 종말의 상황 가운데도 아시는 분으로 지금 이 말씀으로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요, 인간은요,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맞는 말 같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과연 시대의 삶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죠. 또한 표면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 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려는 거죠. 진짜 그 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장차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차원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주님의 차원,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으며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뭐냐면 어둠에 갇힌 현상이며 또한 여러분, 이는 영적인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갇혀서 헛된 것만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완악함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가운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기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오직 육신의 욕망에 찌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에 교회도 다녔고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지만 그의 생각이 온통 세상과 자기의 욕망에만 가득하다 보니까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 가운데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냐?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는 하는 의심과 불신앙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상황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눈앞의 것, 자기를 어둡게 하는 것들에만 매여서 그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둠에 매여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 헛된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안다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들의 차원은 어둠에 갇혀진
전혀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둠에 매인 완악한 심령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여러 번 지적합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지적을 하는데 제가 두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이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 마치 율법을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어려운 자가 찾아오면 상담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재산을 탐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외식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 관하여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들의 속에는 시신이 썩어지는 것 같은 부패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입에 담고 있고 율법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 세상의 어두움, 죄의 그늘, 악한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그 은혜의 일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오히려 반박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어떠한 권위를 가졌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보며 나도 너희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나의 판단은 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찾아온 판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예수의 판단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옳은 것으로서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근원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 말했던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증언하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에 나의 증언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바로 이 증언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혹은 이 유대인들은 이 어떤 율법이나 상황을 증언할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면 듣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람의 증언으로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증언하신 겁니다. 이가 누군지 아느냐? 이는 나의 아들 너희 가운데 보내진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증언하신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왜 올라갑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증언하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그의 공생애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전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요,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 앞에 반박합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19절의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사실은 조롱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친아버지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나사렛 목수 이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야 요셉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네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아는데 지금 너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요셉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조롱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한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스스로가 드러내버린 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오늘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어딨냐라고 묻는 이 질문 가운데는 우리는 그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 유대인들의 상황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율법을 논하고 마치 지식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은 눈앞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냐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 빛으로 나아가야 그 빛을 통과해야만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나갈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식 있는 척 아는 척 했지만 결국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한 예수 앞에도 넌 누구냐라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조롱할 때에 이들은 그 주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없는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으로 그쳐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요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멈춰진 자요 세상의 헛된 것에 이끌려가는 사람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누구라도 그 빛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아갈 때만 그가 주시는 생명력을 만나는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빛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우리가 그 속에 있겠지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주의 빛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기저기 헤매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 앞에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의 전환,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거든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주가 이끄시는 대로 그 빛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 앞에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빛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이는 빛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는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이 당신이 빛이 맞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고 그 앞에서 재고 헛된 말로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났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에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되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죄인들,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빛을 보고도 나올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큰 교훈인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저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는 마치 다른.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멈춰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이 끌고 가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여전히 죄의 그늘에 사망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빛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 빛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거든. 여러분 이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직 그 빛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이 그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가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빛은요, 이 예수의 빛은 진리를 드러내고 어둠을 축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면 악한 귀신들이 벌벌 떨며 군대 귀신이라도 주의 명령 앞에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혈우증 혹은 온갖 질병 가운데 갇혀있던 자리, 빛의 주님을 만나면 그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눌려있고 무디었던 것들에서 다시 일어서고 오직 진리의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그 마음에 우울증, 공황 혹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마침내 그 어둠의 권세 혹은 악한 것들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소개했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둠의 사람, 누가 봐도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8장보다 바로 뒤에 나오는 9장에 보면 한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저의 눈먼 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헛된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만지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일평생 어둠 가운데 갇혀 맹인으로 살던 자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눈이 열려지고 빛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빛 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빛 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여러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깨닫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생명의 역사로서 구원의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빛 되신 주님을 만났거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증언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이 빛된 삶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났거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시간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진리의 빛이 밝아져서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 혹은 우리의 욕심들, 하나님 그러나 빛 되신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어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을 바로 알며 이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삶의 자리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0: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 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와 또 찬양으로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많이 계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적인 거, 이 세속주의는 죄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은 오히려 낯설고요, 극단적인 것으로 느끼게 될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움에 익숙해져 가는, 그래서 빛을 불편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안개 상황에서 그렇죠. 마치 짙은 안개가 길의 방향을 흐리게 하듯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